김영식 오 신실하신 주 부제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이죠 들었고요. 앞서 2부를 여는 코너 같이 기도하실래요? 함께했습니다. 10월 15일 목요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2부 문을 열었고요. 9시 8분 48초 지나고 있습니다. 1시간 더 오전 10시까지 배경음악 되드릴게요.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소망님께서 구역 집사님의 집들이 예배가 있는데요. 그곳이 엘베가 없는 5층이래요. 저 귤 한 상자 샀는데 잘 들고 올라갈 수 있도록 은혜 가득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라고 남기셨는데 아 너무 좋다. 예. 이게 이제 어떤 부담이 좀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마음 많은 구역의 식구들끼리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같이 이렇게 뭐 간식도 먹고 이런 시간이 참 공동체 어떤 그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순간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막 셀 모임, 소그룹 이런 걸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 가끔씩 이런 그 소그룹이 좀 그립기도 해요. 저희 교회는 지금 이렇게 뭐 그렇게 뭐 젊은 부부들, 청년부 인원이 많지가 않아서 예, 주로 장년들이시거든요. 좋은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들고 가면 좋죠. 예, 5층까지는 좀 버거울 수도 있으니까 예배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출첵도 잊고 듣고만 있었네요. 예, 쌀쌀한 날씨에 다들 감기 조심하셔요 하셨는데 우리 오케미미나님. 아 괜찮습니다. 예, 접속만 해주신 것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돼요 진짜. 예. 오 이기쁨님도 와주셨고요. 우리 조영은님, 봄보로봄님, 감새님 안녕하세요 샬롬 인사 주셨습니다. 이 곡 들을까요? 다윗과 요나단, 내가 어둠 속에서.

서근이 형 모든 준비 완료 들었고요. 예, 어디 출격해야 할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의 곡이었습니다. 옹기장이 오 놀라운 구세주 다윗과 요나단 내가 어둠 속에서 2009년 버전까지 세 곡을 전해드렸고요. 상해에서 출첵합니다. 오하람님도 듣고 계시고 우리 선한바람님 우리 집 강아지 말티푸 김범수 씨랑 가을 시골길 산책 중입니다. 예. 좋은 아침 보내셔요 다들 이라고 남기셨는데 아, 강아지 이름이 김범수예요? 무슨 또 사연이 있을 텐데 우리가 아는 그 가수 김범수 씨일까요? 닮았나 강아지가? 강아지 이름은 왜 약간 좀 촌스럽게 지어야 강아지가 오래 산다 뭐 이런 그 속설? 뭐 옛날 말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약간 저도 촌스러운 이름이 좀 정겹고 근데 우리 집 강아지 뭉치는 아이들이 지었어요. 아이들이 이름을 좀 짓고 싶어 해서 요즘에 저 그 유튜브로 대봉이라는 강아지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대봉아 아 시골 강아지 제주에 있는 시골 강아지인데 굉장히 사납지만 경계 겁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이제 간식 주고 산책시키니까 마음을 열고 이게 그 또 찾아오는 사람들을 기다리는 강아지는 참 개들은 그래요. 예, 참 한결같습니다. 나쁜 강아지는 없다고 하잖아요. 예. 아무튼 말티푸 김범수 왜 이름이 범수일지 그것도 궁금하긴 한데 산책 재밌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지 뭐 지금 예, 산책하는 길. 2417번님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요가 수업 가는 길에 출첵 남겨요. 1년을 쉬다가 다시 하는 거라 좀 욕심을 냈는데요. 허리가 아파서 지금 파스와 찜질로 겨우 회복 중이네요. 오늘은 좀

살살 해야겠어요. 토요일에 교회에서 인도 선교를 위한 프리마켓을 여는데요. 저 오란다 만들어서 손을 보태려고요. 오늘 하루 종일 조청 단내 풍기며 찬양과 함께할 예정이에요. 라고 사진도 주셨는데 이게 포스터도 만드셨군요. 오란다 수제 오란다 판매합니다. 라고 2개 2천원, 4개 2천원 2개 1000원, 4개 2천원 예. 그래요. 요즘 오란다가 딱딱하지 않게 굉장히 그 말랑말랑 쫀득쫀득하게 하는 그 간식 많이 먹죠 사람들. 예. 예전엔 진짜 오란다 너무 딱딱했잖아요. 맛은 있는데 이게 식감이 너무 딱딱하니까 이에 너무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못 먹었는데 요즘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우리 말랑토끼님도 와주셨고 출격 완료 여호와니씨 우리 취미 부자님도 와주셨네요. 반갑습니다. 범키의 나의 안에 거하라 이곡 함께 들을게요.

에티오피아는 6.25 전쟁 당시 6,000명의 군인을 한국에 파병합니다. 그곳도 황실 근위대인 강류 부대를 보냈습니다. 이들은 253번의 전투에서 전승을 거뒀고 120여 명이 전사했지만 놀랍게도 포로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부상당한 전우를 적진에 두고 오는 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전쟁터에서도 자신의 월급을 쪼개 보화원이라는 고아원을 세우고 부모 잃은 한국의 아이들을 가슴으로 품었습니다. 에티오피아가 동방의 작은 나라를 위해 이토록 헌신한 데에는 뼈아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1935년 이탈리아가 에티오피아를 침공했을 때 도와주는 나라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충격을 잊지 않은 하일레 셀라시의 황제는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우리가 겪었던 아픔을 저들이 겪게 해서는 안 된다며 자신의 가장 훌륭한 군대를 파병한 것입니다. 때로 우리 인생의 환난과 아픔은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사명이 됩니다. 아파본 사람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나의 작은 위로와 기도가 필요한 이웃은 없는지 돌아보는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소리엘의 서로 들었고요. 앞서 투 미니스트리 너는 내 아들이라까지 함께했습니다. 우리 다 잘 될 거야 님께서 어머 에티오피아에서 그렇게나 도와줬는지 몰랐어요 라고 하셨는데 그쵸 우리 6.25 한국전쟁 당시 많은 나라에서 이렇게 참전해서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었는데 에티오피아도 무려 6천 명의 군인을 이렇게 파병해서 예 강류 부대 가장 강한 또 그 황실을 지키는 부대 그러니까 정예 군인인 거죠 이분들이 와서 대한민국에서 그 한 방송에서 그때 당시 참전하셨던 분이 이제 세월이 지나서 다시 우리나라를 찾은 걸 저 방송에서 봤는데 기억하기로는 너무 추웠대요 그분들이 전투하는데. 그렇죠. 아프리카에서 오셨는데 막 대한민국 한국의 겨울도 얼마나 추워요. 이게 추웠던 기억들. 하늘에서 막 얼음 덩어리들이 떨어졌다. 막 이런 걸 회고하는 모습을 이렇게 봤는데. 아무튼 자신들이 당했던 어떤 서름 또 고립감 이런 걸 동양의 작은 나라가 느끼지 않도록 또 큰 도움을 준 거잖아요. 아,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그 참전 용사들을 기리는, 기억하는 여러 행사들이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샬롬 생각은 안광복 목사님의 칼럼, 상처가 사명이 될 때라는 글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환난과 아픔, 이게 때로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사명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받은 여러 은혜, 도움 있잖아요. 나의 작은 위로와 기도가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내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낼 사람은 없는지 좀 우리가 돌아보고 신경 쓰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샬롬 생각 전해드렸어요. 9시 47분 53초 지나고 있고요. 우리 축복과 은혜의 나날들님께서 오늘 제 생일이에요. 축하해 주세요. 라고 남기셨는데 아, 우리 영수님 축하드립니다. 오늘 10월 15일 생일 좋은 날 보내시길 바라면서 탄생 축하송

강기의 정성원, 이기현, 노아 함께 부른 탄생 축하송 생일 축하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그루터기님도 와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오늘 2시간 생방송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 10월도 벌써 절반이나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좋은 가을날 사실 뭐 특별할 것 없는 목요일 평일이라 해도 축제처럼 우리가 기쁘게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끝곡 러빔 개의치 않으셨네 전하면서 물러갑니다. 문혜영 작가 함께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하셔요. 안녕.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1: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신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0: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2: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3: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고린도 후서 6장 1절 2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0월 15일 오늘은 시각장애인들의 권리보장을 생각해보는 국제 흰 지팡이의 날입니다. 흰 지팡이는 도움이나 보호가 아니라 자립과 성취를 의미한다고 해요. 관련해서 올해가 시각장애인용 한글 점자 훈맹정음 반포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죠. 훈맹정음을 반포한 박두성 선생은 10년에 걸쳐서 신약성경을 점자로 바꾸고요. 또 성경 전체를 이 점자로 완성하기까지 6개의 점에 한글 전체를 담는 노력을 하셨는데 그 애씀이 많은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세상을 향하는 빛이 되고 있습니다. 달력에 표시된 여러 기념일 가운데 하나 이렇게 지나치지 말고요. 국제 흰 지팡이의 날 그리고 훈맹정음 이 두 단어에 오늘 관심을 좀 가져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무슨 무슨 날이 있다는 건 이 일을 한 번쯤,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자세히 알아보고 생각해보자, 이런 뜻이거든요. 저도 관련해서 찾아보면서 흰 지팡이가 자립과 성취를 뜻한다는 그 단어를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한 번 더 깨닫게 됐습니다. 국제 흰 지팡이의 날, 네, 훈맹정음, 이 두 단어 하나 오늘 시간이 되실 때마다 찾아보시고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텐트메이커스 송재홍이 부른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첫 곡이었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두 시간 함께합니다. 정님께서 성경 필사전 다녀오셨다고 놀랍고 감사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한 주 시작. 네, 딱 마음을 먹었을 때 해야 돼요. 잘하셨어요. 이 가을은 우리의 마음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리고 내 신앙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더 깊어지는 가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디세이플스 앨범에서 들을까요? 깊어져가네.

0491번님께서 한의원에 다녀왔는데 역류성 식도염이 심해도 이것저것 고장난다고. 아, 스트레스 받으면 풀어야 되는데 한숨만 쉬고 그냥 담고 살고 있으니까요. 약 지어오면서 물리치료하고 돌아오는 길에 좀 서글펐습니다. 몸이 고장나는 거, 또 나이가 듦, 이런 것들 느끼게 되면 서글퍼지죠. 근데 다행인 건, 내가 내 몸에 관심을 갖게 되는 작은 병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몸에 관심이 시작돼서 조금씩 건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운동하고 약도 잘 먹고 이러면 더 건강하게 보낼 수 있더라고. 이건 나한테 관심을 갖자라는 신호예요. 스트레스 그만 받자라는 신호기도 하고 한숨 대신 바꿀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자고요. 이렇게 찬양을 듣는 것도 이유가 될 거고요. 운동도 시작하고 좀 웬만한 일은 그냥 생각하지 말고 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바꿔가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만 가지 이유 신청하신 곡 10,000 Reasons 유은성이 부릅니다.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8280번님, 처음으로 글램핑장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좀 쌀쌀하지만 그래도 참 좋아요. 하늘도 이쁘고요. 원래 좀 싸늘한 곳에서 라면을 먹는 게 이 캠핑과 글램핑의 맛이거든요. 신청하신 홍의사 하나님의 세계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첫 청취예요. 샤샤님 반가워요. 주유진의 너를 사랑한다 신청 될까요? 우리가 또 새싹, 그러니까 처음 오신 분들 옆에는 새싹 표시가 있는데 이 새싹 우대 정책이 있어서요. 신청하신 곡 되죠. 주유진 너를 사랑한다.

조유진 너를 사랑한다 샤샤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최여사님께서 35년 전쯤 우연히 점자를 잠시 배운 적이 있는데 제가 배울 때는 뾰족한 펜 같은 거 틀에 대고 꾹꾹 누르면서 배웠거든요. 근데 써먹질 않으니까 다 잊고 사는 거 있죠. 그때 시각장애인 안내 교육도 받았었는데 원래 배우면 잘 활용을 좀 해야 되는데 활용을 안 하면 이렇게 잊게 됩니다. 제가 오늘 쭉 찾아보면서 뭐를 또 하나 알았냐면요. 지팡이를 이제 이용해서 가시는 시각장애인이 있으면 예를 들어 신호 앞에 서 있다. 그러면 내가 도와줘야지라는 마음이 앞서서 그냥 손을 딱 잡고 도와드린다거나 지팡이를 이렇게 방향으로 내가 잡고 인도하려고 한다거나 이러면 안 된대요. 먼저 그분께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이제 길을 건너시는 것 같은데 저와 함께 건너시겠어요? 물어보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그냥 혼자 가시도록 하고 예 도와주십시오 하면 그때 예,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지 물어봐도 좋고요. 한쪽 손을 내 손에 이렇게 잡게 하고 쭉 인도 절대 지팡이를 잡고 내가 방향을 알려줘서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한 가지 한 가지 좀 알아가면서 도와줄 수 있는 또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3535번님 흰 지팡이와 한글 점자를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흰 지팡이 또 점자의 소중함을 늘 인정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찬양 부르면서 성경 읽으면서 점자의 소중함을 늘 깨닫고 있는데 안타까운 건 요즘 시각장애인들은 듣기에만 관심을 갖고 점자와 흰 지팡이를 소홀하게 여기는 듯해서 가슴이 아프거든요. 내 뜻을 전할 수 있는 점자, 또 독립을 위해서 있어야 할 흰 지팡이를 외면하지 않는 시각장애인. 이 모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점자와 불편함이 아닌 삶의 도구로 인정받는 흰 지팡이가 됐으면 합니다. 저는 10살 때 점자를 배우기 시작해서 어느덧 65세의 나이가 되었는데요. 갈릴리 중창단의 믿음의 눈으로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군요. 요즘에 조금 추세가 듣기에만 더 집중하고 흰 지팡이와 점자는 조금 예전보다는 외면하는 그런 분위기다. 이런 것도 좀 더 보급될 수 있도록 이 중요성을 알릴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무엇이 없을까? 이것도 생각해 봐야겠어요. 예, 믿음의 눈으로 갈릴리 중창단입니다.

며칠 전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나서 사연을 보냈었는데요. 기억납니다. 오늘이 흰 지팡이의 날이라고 하니 항상 뒷주머니에 지팡이 넣고 다니셨던 아버지가 또 생각나서 먹먹해집니다. 이제는 지팡이나 사람들의 도움 없이 자유롭게 다니시고 계시겠죠. 땅꼬마님. 그때는 번호로 소개를 해드렸었죠. 그러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이 나와 많이 닮았구나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아버님이 시각장애인이셔서 그때 사연을 함께 나눴던 기억 납니다. 좋은 이웃 시각장애인 찬양단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갈릴리 중창단의 믿음의 눈으로 두곡 들었고요. 박종성 집사입니다. 수학 기초를 배웠었는데 지금은 수어라고 하는군요. 수어. 네. 수어 통역하시는 분들 유심히 제가 봤는데, 전문가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표정으로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화자의 마음이 전달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수어 통역을 하시는 분이 전문가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표정으로도 말을 한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이 전달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게 느껴졌다. 예. 저도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맞아요. 그냥 단순한 그 수어가 아니라 표정으로까지 온 몸으로 함께 전달하는 그 수어하시는 분들 저도 TV에서 보게 되는데 그게 언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말하는 거, 손으로 말하는 뿐만 아니라 온 몸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 행복한 유한나님께서 출장 겸 예, 가을 여행 잘 하고 계신지요. 정신호 주님 나를 인도하소서 이어지는 곡을 함께 듣겠습니다.

아하 부님이 신청하신 내려놓음 박상규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정신호 주님 나를 인도하소서까지 함께했습니다. 1부 끝곡은 위럽 앨범에서 골랐어요. 다시 일어나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봬요.

0: CBS
1: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만물은 평정을 얻지 못하면 소리내 운다. 초목은 본디 소리가 없으나 바람이 흔들면 소리내 울고, 물은 본디 소리가 없으나 바람이 치면 소리내 운다. 솟구치는 것은 무언가가 그것을 찾기 때문이고, 끌어오르는 것은 무언가가 그것에 불질을 했기 때문이다. 사람이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노래를 하는 것은 생각이 있어서고, 우는 것은 가슴에 품은 바가 있어서다. 한유의 한유 문집 중 맹동야를 보내는 글에서

계절을 담은 두 곡으로 당신을 향한 노래 2부 시작했습니다. 러빔, 주님 닮은 가을, 민호기, 그대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었고요. 날씨가 좀 서늘해지면 이웃을 더 생각해야 하는 그런 계절이 온 거다.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고 오늘은 특별히 흰 지팡이의 날이라는 얘기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덧붙여서 레인보우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몇 가지 광고나 안내를 거친 후에 프로그램으로 들어오시잖아요. 그중에서 고물장수 이길상 목사님의 스토리 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길상 목사님은 소아마비로 장애를 갖게 됐는데 교회 운영비를 하기 위해서 고물을 모아서 파셨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턱없이 부족해서 교회가 결국은 문을 닫게 됐습니다. 사실 CBS가 이렇게 작은 교회 또 어려움에 처한 교회를 돕기 위해서 후원금의 일부를 교회 돕기에 쓰고 있는데요. 특히 이길상 목사님이 다시 목회 자리에 서실 수 있고 교회를 또 나가고 싶다는 그 성도들의 얘기가 실현될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후원에 좀 관심을 더 가지셨으면 하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 레인보우에 들어오실 때 이길상 목사 후원을 누르시고 CBS 후원을 하시면 이길상 목사님의 돕기에 그 후원금이 쓰여지거든요. 제가 조금 더 얘기를 덧붙이자면 아니 이게 다 이길상 목사님을 돕는데 쓰이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저도 후원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하는 말인데 여러분의 그 후원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흐름대로 어긋나지 않게 잘 쓰여진다 믿고 후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레인보우 들어오실 때 이길상 목사 후원이라는 글씨가 보이실 거예요. 스토리도 한번 보시고요. 후원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얘기가 조금 길어졌죠? 마라나타선 삼선니님의 신청곡 이어갑니다. 김요한 목사가 부르는 자녀.

박종성님이 신청하신 러브 활짝 웃어요. 그리고 김요한의 자녀까지 들었습니다. 따뜻한 미소님께서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당양노아의 데이트 참 행복하고요. 힘들었던 날 우연히 듣고 위로를 받았던 찬양이 떠올라서 신청합니다. 이 곡으로 위로 받으셨군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마커스 워십입니다.

요즘 방구석 찬양 집회라고 유튜브나 인스타에서 가끔 보는 게 있는데 사모님께서 집에서 찬양을 부르시는데요. 목소리도 이쁘시고 찬양도 잘하시고 말씀도 재미있게 잘하시거든요. 아니 세상에는 왜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분들이 많은 건지 그 달란트가 너무 부럽습니다. 어제 들었던 찬양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데요. 너무 좋고 은혜롭더라고요. 당양로에서 또 듣고 싶어 신청해봅니다 하신 다솔님. 네, 역시 사모님이세요. 이경미 사모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그리고 마커스 워십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두 곡이었어요. 해리와 해피님이 몇 년 전에 라디오에서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가운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가를 부르시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부르시는 모습에 제가 그만 울고 말았어요. 그

순간이 잊혀지지 않고 자꾸 떠오릅니다. 그 찬송가 다시 한번 듣고 싶어요.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오늘은 김현진의 목소리로 들려드릴게요.

김세라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들었습니다. 양쪽 무릎 수술을 위해서 어제 입원하셨는데 내일이 수술인데 수술부터 재활까지 모든 여정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당양로 가족들도 함께 중보기도 해주세요. 주의 옷자락 신청하신 곡 들었어요. 내일 수술하신대요. 지금도 다리가 좀 아프고 침대도 불편하고 그래서 잠도 잘 못 주무시나 봐요. 준비하는 과정부터 수술 재활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 예,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리라 또 믿습니다.

해리와이피님과 함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김현진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6244번 쓰시는데 월화수 저희 교회 부흥회였거든요. 저는 방송반이라 빠지면 안 돼서 매일 저녁 6시에서 9시까지 방송실 봉사했어요. 피곤했지만 그래도 은혜를 받는 한 주였습니다. 이 수고를 주님께서 아시고 잘했다 칭찬하십니다. 프리지아님, 반가워요. 목소리 들으니까 제 마음이 편안한 게 울컥합니다. 운동 가는 시간이라 정원님 이사원 방송 처음 듣거든요. 오늘은 좀 피곤해서 운동도 안 가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찬양 들으면서 위로받고 있어요. 이 시간대에도 정원님 진행에 푹 빠진 애청자들 많겠죠? 예, 있으시죠? 그걸 저한테 물으시면 안 되고. 브리지아님 오랜만에 아이디 분이 반갑습니다. 행복한 엄마께서 지금 딱 잠든 아이를 보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얼마 전에 아동학대로 아이가 사망한 기사 보면서 둘째를 간절히 바라는 저는 펑펑 울었거든요. 어디서 들었는데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기는 있어도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아기는 없대요. 아침에 눈만 뜨면 엄마를 보고 웃고 엄마가 화장실만 가도 따라와서 우는 존재가 내 아이 빼고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 모든 아가들이 축복 속에서 자라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맞아요. 우리 아기들은 축복이고 또 그렇게 사랑을 받으며 자라야 하는 존재죠. 에스프레소님은 이맘때 짧은 여행도 갔었는데 다들 바빠져서 시간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딸과 덕수궁 현대미술관, 시립미술관 이렇게 미술관 투어 가요. 눈으로 가을 풍경 많이 담고 오겠습니다. 부러운데요? 이거 너무 부러운데요. 미술관 투어 잘 다녀오시고요. 신혜가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가운 소식은 마하나임님께서 며칠 전에 혈액검사 결과가 유의미하게 나왔어요. 당화혈색소가 무려 2.5나 떨어졌는데 예, 이 유의미한 결과에 저도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회복의 소식들이 많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샘님, 오늘 사위가 멀리 인도에서 옵니다. 오는 길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큰 일꾼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주게 일하시네 신청하신 곡 강중현이 부릅니다.

강중현 주가 일하시네 였습니다. 황금들녘 한 바퀴 돌아 찬양 들으면서 차 한잔하고 있는데요. 이 여유로움 또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음 주에는 추수를 할 예정이에요. 해도 농장님 추수의 기쁨도 기대합니다. 얼음새꽃님도 식집사시군요. 저희 집에서 34년을 키운 관음죽 화분을 몇 달 전에 예쁜 동네 카페에 기증했어요. 거실에 키우기가 너무 커서요. 그 세 가지가 나와도 이제 키가 너무 크니까 자꾸 잘라주게 되니까 그것도 미안하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제 가보니까 어찌나 잘 자라고 있던지 마음이 좋았습니다. 제 키보다 남편 키보다 키가 더 커 있었고요. 예, 34살의 관음죽이네요. 잘 커준 관음죽도 고맙고 카페 직원에게도 고마웠어요. 좋은 마음으로 맛있는 빵과 커피 마시고 왔어요. 잘하셨네요. 가끔 가셔서 잘 자라고 있나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 샤샤님 오늘 새로 오신 그 샤샤님이 감새님이 인도라 그래야 되나? 소개하신 분이었군요. 아유,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눕니다. 8626번님께서 얼마 전에 인천 구월동 홈플러스 건물에서 인명피해가 있었는데 가장 피해를 많이 입어서 심정지 상태로 이송돼서 수술을 받고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20대 자매가 저희 교회의 권사님 지인의 따님이라고 하더라고요. 믿지 않는 가정인데 저희 교회 중보기도팀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 부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동안 믿음이 없었던 자매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또 자매가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과 긍휼하심 속에 많은 또 기도의 동역자들의 간구로 속히 의식 돌아오는 기적을 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이 자매에게 기적이 일어나길. 그래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모두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별사탕님께서 올케 언니가 직장암이라고 합니다. 기도가 절실하고요. 오늘도 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별사탕님의 올케 언니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또 믿음을 주시길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끝곡은 라일리님이 신청하신 곡이에요. 학교 일도 건강도 힘든 순간이 계속 이어진다고요. 우리 라일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내용 혼은 안전합니다. 어노인팅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내일도 당신을 향한 노래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0: 사랑해 CBS.
1: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217장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입니다. 이 찬송가는 내 마음을 내게 다오라는 주님의 절대 소명을 내용으로 히윗이 작사하고 커크 패트릭이 작곡한 찬송입니다. 이 찬송시의 성경적인 배경은 잠언 23장 26절 말씀,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진심을 내게 다오, 그리고 내 삶이 너의 모범이 되도록 해다오 라는 간절하면서도 완곡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찬송시는 전체적으로 삼위일체론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이, 2절에서는 구주께서, 3절에서는 성령이 내 마음을 내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찬송가 217장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전해드립니다.

0: CBS
1: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0: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응원단장 정호의 남자 최인혁입니다. 요즘 노시니어존이라는 말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의 어느 동네 상권에서는요, 오히려 어르신들을 반기는 시니어 동행 상점들이 속속 등장했다고 합니다. 미용실, 카페, 안경점 같은 일상의 공간들이요, 큰 글씨 메뉴판과 안전 손잡이, 지팡이, 거치대 같은 배려로 어르신들이 편히 머물 수 있는 곳이 되고 있습니다. 아, 참 좋네요. 네네. 좋은 사회란 누군가를 밀어내는 곳이 아니라 함께 들어올 자리를 마련하는 곳이겠지요.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눈치 보게 되는 세상이 아니라 어서 오세요 하고 반갑게 맞아주는 동네. 오늘은 우리 곁에 어르신들에게요, 작은 자리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내어드리는 사랑의 하루가 되면, 하루가 매일이

되면 참 좋겠다. 반말이네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곡 더불어 함께 이수원 가는 길입니다.

주말이 생각나요. 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 이 땅은요 빨리 가는 게 아닙니다. 멀리 가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가야 되고요. 좁은 길이 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빨리 간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좁은 길은 예, 끝까지 가려고 출발을 시작해야 되는 거지. 주님 안에 좁은 길, 주를 따르는 믿음의 길이 그렇습니다. 뭔가 뭐 좋은 성과를 내고 사역의 열매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역에 큰 일을 한 거 좋아하시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일 중에 그거는 그렇게 첫 번째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첫 번째거든요. 주님을 닮는다는 게 뭘까요? 좁은 길을 끝까지 가는 거죠. 계속 가는 거죠. 네.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갑자기. 네. 아니, 진짜

오늘 원더우먼님이 오셨는데 God bless you라고 딱 예, 축복의 글이 탁 오자마자 제가 힘이 탁 됐어요. 홍예님은 여전히 열심히 걷고 계시고 포근한 바람 7208님은 오늘도 운동하면서 듣고 있다고. 이 시간에 운동하면서 걷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네, 산책하면서 운동하면서 참 좋습니다. 사랑의 동산 잘 마치셨군요. 아이고 늘 귀한 사역 함께 하셔서 축복합니다. 근데 리빈님하고 영도다리님하고 아 뭐 부산에 와라 뭐 집불장어 아니면 뭐 꼼장어 사 아 진짜 부러워 진짜 나는요 영도다리님 나는 안 사줘 가면 제가 사드릴게요. 네.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좀 빠르나 목사님 영도다리님이 아니 안 빠릅니다. 지금 해야죠 시작을. 감사합니다. 자. 샵 7997 모바일 문자 네 이용하시면 되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이 들지만 기쁨은 100억불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만나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남기는 건 또 돈이 들지 않습니다. 거기엔 사진을 남길 수 없지만 네 그래도 그리로 들어오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밥 먹기 전에 들어오면 뭔가 이렇게 더불어 함께 가는 것 같아요. 아 단장님도 안 먹는데 내가 밥 먹기 전에 출첵은 해줘야지 난 밥 먹으러 왔는데 뭐 이런 선한 마음 선한 것까지 뭐 동일하 아, 동역하는 공감하는 마음 아, 이거 좋다 공감 네 어서 달려와 주세요 먹기 전에 먹는 중에 먹은 후에 상관이 없지만 먹기 전에 들으면 진짜 좋죠 네 마음의 앞 환자님 말씀 맞습니다 하시면서 들어와 주셨습니다. 자, 김명선의 아 우리 어릴 때 진짜 이 찬양 많이 했죠. 네, 하나님은 그거 힘 있고 능 이거 박수 치기도 되게 애매했던 네. 네, 너무 신나했던 곡입니다. 제가 어릴 때도 이 노래를 불렀으니 말입니다. 그 다음에 소울싱어즈의 예수 이름으로 메들리 정예원의 넌 아름다운 꽃까지 가려고요. 에? 제가 세 곡을 내보는 이유 이 세 곡 나가는 동안에 한 몰려와서 우리 인사하고 하이파이브하고 축제의 분위기를 확 띄워줍시다. 갑니다. 큐.

여러분은 아름다운 꽃 땡 맞죠 여러분? 아이고 아름다운 꽃 누가 뭐래도 예, 아름다운 꽃입니다. 남들이 꽃이 아니라고 얘기해도 여러분은 꽃입니다. 예, 누구보다 가치 있는 아름다운 최토담님이 아침에는 히터 틀고 점심은 에어컨 키네요. 이런 시간들이 좀 오래 갈 것 같아요. 네. 딴 때보다는 딴, 이제 계속 이렇게 되겠죠. 네. 네, 하나님은요, 지금도 저희 교회에선 불러요. 신영균 권사님. 부르는 교회도 있을 거예요. 그죠? 7476번님이 그냥 조용히 은혜로 사평도 듣고 있으려고 했는데, 점심 먹기 전에 들어와 했습니다. 아유, 조용히 은혜로도 좋지만, 이렇게 인사하며 은혜로. 네. 복대인 최건사님 점심시간에 들어오셔서 즐거운 점심시간이라는 말이 참 좋네요. 마운틴 사나님의 회사는 11시부터 점심시간이라네요. 와, 무천도사님이 점심 먹고 차 안에서 1시까지 청취합니다.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세상에. 아유, 마음이 그냥 뭉클하고 더 열심히 잘해봐야겠다. 제가 진짜 열심히 더 기도하면서 잘해보겠습니다. 제가 잘한다고 되나요? 그냥 늘 42년째 사역 가기 전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내가 해왔던 경험이 무의미하지 않지만 경험에 의지해서 그 경험으로만 할 순 없잖아요. 그렇죠. 예, 예. 내가 아는 걸로는 더군다나 내가 아는 게 성경에 아는 게 있죠. 믿음을 행한 게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두려워요. 그래서 이번 주도 계속 기도하면 주님 경험과 내 것만 의지할 수 없으니

또 두려움으로, 집회를 늘 두려움으로 가거든요. 하나님, 날 만나 주시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또, 이번 금요일에 가야 될 전주 온누리교회, 뭐 대전의 성공회교회, 대천의 신흥교회, 또쭉 이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에 이제 11주년 해야 될 교회 장로님과 컨택이 됐어요. 오늘 목사님 만나시러 간다고 했고, 다음 주면 이제 교회가 정해지면 빨리 이제 섭외하고 포스터 만들고 해서 여러분, 물론 이제 저희 조이포유 11주년이라 애청자들에게 오시길 원하는 분들에게 한 2, 300장은 네, 이제 방송을 통해서 또 드리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번엔 제가 예, 주관자 같이 방송국에선 딱 버텨주시고 너 해봐 이녀가 네가 뛰어봐 이래가지고 힘들긴 해요. 네, 여러분의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운 좋게 처음부터 듣는다고. 야, 이 말도 너무 좋다. 운 좋아서 처음부터 들을 수 있다는 말이 저도 힘이 되네요. 지니어스 요정님, 리비님,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같이 갈까요? 부산에 집불장어 완전 좋다. 하나만 더 볼게요. 네. 단장님은 어제 아침부터 일했는데 사평문 못 들으니까 스트레스 지대로 짜증 승질. 네, 뭐 사평문 못 들어서 짜증 난다는 게뭐꼭뭐 이렇게 깊은 맛은 없는데 즐겁긴 하네요. 태연 씨 성깔 나오는데, 네. 자, 나무엔 주의 옷자락 만지며 노상신입니다. 나를 통하여. 여러분은 들어와. 제발 들어와.

노상신. 네. 목소리가 참 맑죠. 나를 통하여 듣고 왔습니다. 베토벤님이 그 건설 쪽에 일을 하시는데요. 감리를 하시는데 현장이 자갈치라 자갈치 시장을 얘기하시는 거죠. 오늘 행사 공사 준공 겸 마지막 공정 처리하느라 배 타고 나가서 검사 및 브리핑하고 오셨다고. 많이 덥네. 예.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게 대구 사투리인가요? 많이 덥습니다. 이게 부산인가요? 네, 아무튼 네, 무리 안 하겠습니다. 네, 네. 아니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배 타고 가서 좀 좋은 거 아닌가요? 바닷바람이 안 불었나? 여기는 흐려서. 네. 오늘 근데 여기도 바람이 없네요. 저기 바깥에 나무 SBS 국기가 그대로 서 있어요. 하나도 흔들리지 않고. 정말 파란 하늘님이야. 며칠 만에 출첵하고 갑니다. 추석이 끝나자마자 매일 야근을. 정말 피곤하시겠다. 아이고. 그래도 피곤한 중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로즈가드님이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 월드비전을 만드신 바피얼스 목사님께서 이 말을 했습니다. 내 마음이 아파하는 자들로 아파하고 슬퍼하는 자들로 슬퍼하다로. 그러니까 공감, 주의 심장이 뛰게 해달라는 뜻이겠죠. 네. 여러분 주님과 똑같은 타이밍에 똑같은 마음으로 공감하는 것, 이게 크리스천의 가장 건강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공감하면 그냥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행하셨던 말과 행함이 뒤쫓아 오겠죠. 이거 명언인데 이것도 이런 건 좀 쓰셔야 되는 죄송합니다. 아름다운 님이요. 간만에 목소리 듣는 거 같아 반가워요 하면서 밥 먹고 산책하며 듣는다고.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이터널님 오늘도 허락하신 하루 감사드리며 열심히 살겠다고 저 응원합니다. 진짜 V-I-C-T-O-R-Y 빅토리 빅토리. 너드리님이 깊어가는 가을만큼이나 머리에 새치도 깊어. 갑자기 확 제가 예. 셀프 염색하면서 저도 늘 셀프 염색해요. 네. 찬양들이 신나서 엉덩이가 들썩거린다 해서 들썩이는 예, 찬양을 한 곡도 준비해서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 이병희님 허리 빨리 치료되시길 바랍니다. 아점 먹으며 향기나무님 들어오셨어요. 반가운 목소리라는 말씀이 너무 감사합니다. 자동 출석이 되는 게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제가 말하는 출첵은 글을 남기는 거로만 출첵이 됩니다. 제가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교회 52년 창립 멤버이신 노 권사님 요양원에 뵈러 가고 있는데 일반 병원에서 옮기고 처음 가는 일이라고 마음이 저려 오신다고. 그럴 것 같아요. 만나면 눈물 눈시울이. 그럴 것 같아요. 최 여사님만 뵈면 요즘 최정숙 사모님이 너무 못 오셔서 장애우들과 함께 사는 일 또 일이 너무 많으셔서 아프시진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건강하시겠죠? 네. 자, 들썩이는 찬양 한 곡 더 여러분.

제이어스였습니다. 시편 139편. 오뚜기님이 어제 기도해 주신 덕분에 딸내미 건강하게 출산했습니다. 와, 너무 애쓰셨어요.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하시다니 바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큰애기 지은이가 아침에 유치원 가기 전 코피가 터져서 얼마나 놀랐는지 외손녀 보면서 울고 웃고 울고 웃고 진짜 아유, 네, 이러다가 또 딸내미 조리원 생활 끝나고 올 때까지 온 가족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겁니다. 네, 그럴 겁니다. 8626번님의 사연이 얼마 전 인천의 홈플러스 인명피해, 그 건물 인명피해 중에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20대 자매가 아는 권사님, 저희 교회 권사님 지인의 따님이라고 하네요. 다들 기도하고 있다고. 아, 주님 도와주세요. 아유, 얼마나 힘들고 기가 막히고 할까요? 그 식구들, 가족들. 주님의 뜻을 다 할 수 없으니 주의 긍휼만 바라고 주의 은혜를 바라고 여러분도 오초기도 꼭 돌아오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진짜 필요합니다.

다이건하단의 요한의 아들 시모나 오늘 신청하신 분이 있어서 잘 들으셨죠? 그 전에 김혜은 교포, 예, 교포 사역자죠. 김혜은 권사님. 네, 주의 은혜라 듣고까지 왔습니다. 추억님이 요한의 아들 시모나 신청하셨는데 제발 들어와서 출첵하라고 한 건 맞지요? 제발까? 뭐 제발로 들으셨으면 제발이고요. 뭐 그냥 뭐 귀여운 척 뭐 아닌 척 강압적인 척 아닌 척 뭐 이런 뭐 제가 뭐 어떻게 말을 다 하겠습니까? 근데 하던 일 멈추고 오신 추억님, 우리 왕의 청자 인정. 네.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 한 번도 쉴 수 없으신 주님, 오늘도 부어주신 주님 은혜 감사한다고. 저도요. 네. 물샘 열둘번님은 시니어 태권도 배우시나 봐요. 이제 야 태권도 갔다 오고 출근하시고 참 성실하시다. 참 멋지시네요. 예, 참 멋지시네요. 자, 1부가 벌써 끝나가네요. 커피소년의 믿음이 1부 끝곡이고요. 2부에서 만날게요. 요 1부 끝나기 전에 그냥 확 한번 예, 손잡고 들어오시죠. 네. 물이 지어서 2부에서 만날게요. Follow me.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3: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친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썼는데 저 척추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아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2: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4: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5: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주의 은혜로 살고 주의 은혜였고 주의 은혜 하나면 되고 너무 명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말이고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살다가 지치고 불평하고 때론 원망까지 하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 그런 나를 살펴보며 주의 은혜를 다 망각하고 살 때가 참 많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 요즘은 그렇게 치매가 많다고 하는데 영적인 치매는 나이와 상관없이 걸리는 걸 알았습니다. 주님이 주셨던 은혜, 주님이 베푸셨던 은혜, 그 사랑들을, 그 기적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다 망각하고 눈앞에 보이는 산과 광야와 요단강과 여리고성 앞에서 은혜는 다 잊어버린 치매에 걸린 우리가 종종 발견됩니다. 하나님, 이 조이풀을 24시간 찬양을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 식구들에겐 그런 영적 침해 걸리지 않고 평생 주님 만날 그날까지 주의 은혜가 늘 가득하고 기억나고 감사하고 그래서 두 손 높이 들 수밖에 없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광야에서 찬양하고 요단강 앞에서도 주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가 되도록, 홍해 앞에서도 여리고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들에 핀 무명처도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푸르러 땅과 더불어 하나님께 순응하건만 나는 향도 없는 내놓을 것도 없는 빈손 빈 몸입니다. 나는 진정 부끄러운 사람, 목마른 사람입니다. 나는 늘 목이 말라 내 하나님의 강에서만 살기를 바라는 사람. 그 강물 속에 양식으로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 내 하나님은 진리의 강, 거짓 없이 흐르는 풍요의 강, 잃어버린 나의 겸손을 비추는 거울의 강, 무뎌진 나의 사랑을 가르쳐주는 말씀의 강, 내 하나님은 끝도 없는 큰 강, 내 하나님은 하늘을 그림 그리는 강,

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홍순관의 은혜의 강가로 듣고 왔습니다. 신청하신 분이 아롱별님이세요. 네, 육의 양식 먹으며 영의 양식 듬뿍 흡수하며 잠시 인사드려요 하시면서, 가을 단풍이 곱게 물들어가는 요즘입니다. 물이 좀 들어가나요? 날이 따뜻해가지고 어떤가. 작년에는 너무 뜨거워서 그랬었는지 단풍이 예쁘게 들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린 것 같아가지고, 제가 왜 이렇게 안타까운 목소리냐면요, 저희 사역자들은요 주말마다 지방을 많이 가요. 저 같은 경우는 지방을 갈 때 그거 단풍 보는 게 이 사역자로서의 하나님 주신 위로 같아요. 전 정말 한국의 자연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즐겁게 우리는데, 가을엔 뭐 최고의 누리는 시간이 돼. 단풍이 작년에는 별로 안 이뻤어요. 타다만 색깔 같은 거 있잖아요. 너무 안타까운데 올해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꽃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고 단풍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데, 위에 계신 분들, 예, 단풍이 어떤지 좀 소식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비람님, 이제 자전거 타고 출근하는 길 제법 서늘합니다. 그토록 무더웠던 여름 가고 이제 선선한 가을 바람이, 너무나 좋은 이 계절. 진짜 좋은 계절이에요. 예. 그래도 안전 운전하십시오. 운전 중에 자전거도요. 네. 제 생일이에요. 와, 완전 축하합니다. 네, 축복과 은혜의 나날님 신청곡 쭉 올려주셔서 주에서 내 마음에 들어와. 예, 계신 후 이 찬양 준비했습니다. 김정원님은 늦은 출첵합니다 하셨는데, 아니에요, 일부에 오셨는데요. 와우와우와우, 완전 네, 감사하고, 요한의 아들 시모나 듣고 추억에 푹 빠지신 큰별이 아빠님도 반갑습니다. 자, 갈게요. 주에서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주, 오랜만에 듣네 땡스기빙 밴드, 그리고 서현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 예, 아까 땡스기빙의 밴드의 찬양. 여기는 연주 부분이 꽤 길어요, 모든 노래가. 근데 제일 마지막, 딴, 따단, 딴. 귀엽죠. 네. 나오미 님이 주위 포유 켜자마자 들려온 찬양 소리의 은혜가 득합니다. 반갑고 감사하네요. 복댕이 최건사님 오셨어요. 찬양 좋고 날씨가 참 가을가을하여 쫄면 꽃배기. 가을가을 분위기에서 갑자기 쫄면 꽃배기가 되게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권사님? 안 어울린 게 어딨어. 진짜 배고픈데, 그죠? 고기 만두까지. 기분이 업돼서 너무 무리했어요. 아, 부럽습니다. 쫄면 꽃배기와 고기 만두는 최고. 저는 쫄면의 꽃, 그, 만두, 그, 특히 구운 만두는, 쫄면과 구운 만두 세트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잘 어울려요. 같이 막, 이렇게 고기를 말아가지고. 침 나오네, 침 나와. 걷기 운동 하셔야죠. 네, 그렇게 드셨으면. 아, 주품쌤님이요. 출첵해요. 첫째 논술고사가 2주 남았어요. 아는 문제만 나왔으면 좋겠네요. 아, 이게 뭐 그렇긴 하네요. 공부 안 했는데 뭐 다 맡겨 주세요. 이거보다 훨씬 낫긴 하네요. 아는 문제만 나왔으면. 공부를 진짜 많이 하면 아는 문제만 나오겠죠. 뭐 벗어날 수가 없겠죠. 아무튼 예, 귀여운 기도. 고맙습니다. 김명수님 목요 예배 마치고 근처 덕수궁안을 한 바퀴 돌고 있다고. 아, 그리고 박유한 목사님 오셨어요?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 사평론 응원단장 최인용 목사님과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이 시간 참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하셨는데, 아유, 박유한 목사님 뒤에 이렇게 함께해서 너무너무 저도 좋고, 우리가 뭐 30년을 30년 가까이 본 거죠. 제가 예, 그러니 꿈가막 사이 할 때 코너 김상훈 목사 함께 와서, 그땐 컴퓨터가 없었어요. 예, 컴퓨터로 뭐 사연을 보내고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연을 이렇게 편지를 읽으며 우째 이런 일이 같이 했던 참 오래된 후배이고 신실한 예, 참 좋아하는 후배가 함께해서 저도 기쁩니다. 많이 들어와 주시고 응원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요, 제가 142명 쭉 들어오길래 예, 근데 갑자기 회의를 했는지 한 10분 이상 안 들어와. 아, 진짜 왜 그러세요? 빈정상하게 진짜. 어서 식사 다 하셨죠? 졸리셔서 그러죠? 졸리면 빨리 그냥 치우 출첵 출발 이거라도 해야, 인사를 해야 예, 이렇게 우리가 가까워집니다. 네. 자, 이준수 아까 꽃에 대한 노래 너는 아름다운 꽃 보내드리고, 가을에 꽃도 참 어울리잖아요. 네. 이준석의 하나모 꽃도 그리고 오세연의 꽃말이까지 네,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어서 좋은 말로 할 때 들어오세요.

꽃말이가 그렇게 작은 거라네요. 저는 꽃말인데 한 달란트인데 이수님 만나고 얼마나 귀한 줄 알아서 그게 참 제 인생의 제일 기쁨입니다. 팰리스님이요. 나쁜 말 듣기 전에 주제가 아닙니다. 좋은 말을 할 때 안 들어오면 더 좋은 말을 하거든요. 더 좋은 말 하면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네. 아이고 맞습니다. 조슈아님 좋은 말 할 때 들어오라 해서 어제 이어 들어왔습니다. 이걸 못 이기는 척이라고 하는 거죠. 송성섭님도 들어오시고 손자고 점심 먹고 달려오셨어요. 오직 주님과 함께님. 아유 감사합니다. 여기는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방송 CBS 주이푸이입니다. 이 곡 어때?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아름다워요. 눈을 감으면 싱그런 바람 가득한 그대의 맑은 숨결이 향기로워요. 길을 걸으면 불러보던 그 옛 노래는 아직도 내 마음을 설레게 하네. 하늘을 보면 님의 부드러운 고운 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호숫가 물결 잔잔한 그대의 슬픈 미소가 아름다워요. 눈을 감으면 지나온 날에 그리운 그대의 맑은 사랑이 향기로워요. 노래 부르면 떠나온 날의 그 추억이 아직도 내 마음을 슬프게 하네. 잊을 수 없는 님의 부드러운 고운 미소. 뭐 헤어진 사랑했던 기억과 헤어진 사람에 대한 얘기지만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헤어졌던 함께 있던 생각만 하면 향기가 나고 미소가 짙게 되는 사람이었으면 참 좋겠다. 예, 떠오르기만 해도 참 고마웠던 사람 이런 사람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노래 중간에 하늘을 보면 님의 부드러운 고운 미소 저는 이걸 그냥 하늘을 보면 그 떠난 사람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하늘을 보면 하나님의 부드러운 미소도 우리를 향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면 떠나 있든 같이 있든 늘 향기가 나고 또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을까요? 미소 짓게 하지 않을까? 이 가을에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니클리어스의 그런 사랑. 그 전에 참 좋아했던 노래 이문세 가을이 오면. 여기 이병희님 과가 있으시군요. 뭐냐면요, 어머나, 제가 문세 오빠 제일 좋아하는 걸 어찌 아셨을까요? 이 곡 어때에 대답을 하신 것 같아요. 이 곡 너무 좋죠 하시면서 애인이 김미라님이 센스 있는 네, 글을 올리셨습니다. 아유,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요, 이 문세 씨를. 네. 기도는 나희망님, 늦었지만 하나님께 건강 치유 기도드리고 출첵합니다. 안 아프게 해주셔서. 해야죠.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모르지만 끝까지 치료되기를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감시님은 지난번에 간호조무사 합격하신 거 축하드리는데 이제 취직 전까지 2시간씩 기타를 배우신대요. 와, 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오늘 컴퓨터 이제 프로그래밍을 배우려고 마음을 딱 먹었습니다. 예. 그래서 가족 찬양대에서 기타 치며 아들과 찬양하렵니다 하신 깜씨님의 그 꿈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예. 저도 아들이랑 같이 이제 시퀀싱을 같이 하면서 더 멋진 음악을 한번 만들어 볼까 싶습니다. 은자매맘님이 우리 큰딸이 한 가정을 전도하고 나보고 도와달라 하는데 열심히 정착시키고 있는데 힘드네요 하시면서. 쉽지 않죠. 예. 아이가 6명인 엄마예요. 어떻든 그 마음 보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루시지 않을까요? 반드시 잘 해내실 거라 믿습니다. 참 예쁜 마음 감사합니다. 야, 이게 20명 남았는데 이거 200명 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안 들어오신 분들 치읓치 두 개라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아쉬운데요, 그죠? 우리 200명 넘어갑시다. 자, 오늘 안 들어오신 분들 안 들어오면 쳐 들어간다. 빠빠빠. 네. 잠깐 인사라도 해주시면 오늘 200 넘어갑시다. 네. 마커스 50이에요.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주인 예수님은 누구신가까지 듣고 왔습니다. 현명한 지연 씨는요, 하나님의 때와 계획을 기다리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 자녀에게 주님의 때에 반드시 소망을 이루고 주의 길 멋지게 활짝 열리길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응원하고. 김포에 바람이 많이 분다고 오케이미나님 올리셨고, 4667번님이요 오늘도 좋은 찬양 말씀 기도 감사드립니다 하시면서, 아이고 감사해요. 저도 늦은 점심 먹느라 이제 출첵합니다. 실버벨님. 아니면 12시부터 지금까지 드신 건 아니겠죠. 네. 아이고 맛있게 드십시오. 예. 네. 다 드신 거예요? 네. 저도 이제 마치고 나가서 먹어야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갈비하고 궁중전골 뭐 이런 거. 이런 예. 아재 개그에 웃는 분들은 믿음이 좋은 분들이죠. 네. 다찬별님, 내일은 오랜만에 휴가 내고 대전 근처로 캠핑 갑니다. 너무 좋겠다. 파란 하늘, 선선한 가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잘 다녀오세요. 네. 현명한 지연 씨는 정말 인생을 가까이서 행복을 찾는 분이세요. 배부르니 아유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요. 진짜 가까이서 찾는 분이잖아요.

충분하다 님이 분주해서 깜빡 퍼뜩 다녀갑니다. 아이 감사해요. 4675번님 참 센스 있네요. 부산까지 오게 할 순 없으니 반당님을. 초록님 어머니도 아프지 마시길 바랍니다. 뭐 당연히 200명이 훨씬 넘었죠. 예. 언제나 우리 뭘 하자면 하는 우리 가족들 사랑합니다. 우리의 희망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찾아와 계시죠. 희망주 리조이스의 찬양 듣고 저는 내일 다시 옵니다. 여러분 I love you. 그리고 가스펠 아워 기대하고 또 달려와 주세요. 내일 만나요.

0: 궤도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탄환처럼 실존 속에 발사된 존재가 아니다. 우리에게 부여된 것은 하나의 궤도가 아니라 여러 개의 궤도이며 우리는 선택을 해야만 한다. 산다는 것은 우리가 자유를 행사하고 우리의 위치를 이 세계 속에서 선택하도록 운명적으로 강요받았음을 느끼는 것이다. 낙담하여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자포자기에 빠진 경우조차도 선택하지 않는다는 선택을 한 것이다. 스페인의 철학자 호세 오르테가 이 가세트의 말입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삶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찬양을 나눕니다. 오늘의 찬양. 오늘은 김기영의 곡 참 좋으신 주님을 전해드립니다. 이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광야 같은 세상 살다 보면 정말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주변은 온통 메마른 광야 같고 혼자인 것 같은 때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찬양은 그 광야를 없애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주만 의지하며 걸어가겠다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험한 세상 속에서 의지할 분은 주님뿐이라는 소박하지만 단단한 신앙 고백이죠. 오늘 이 찬양을 소프라노 최정원의 찬양으로 들으시면서 찬양에 담긴 고백을 함께 나눠보시죠.

가스펠 아워 박요한입니다. 구수한 밤 냄새, 향긋한 커피향, 혹은 땀 흘린 열정의 냄새까지 스쳐 지나가는 무수한 냄새 중에서도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을 향기라고 부르죠. 오늘 여러분의 하루에서는 어떤 향기가 나고 있나요? 가스펠 아워에서 전하는 모든 찬양과 삶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 속에 행복의 냄새,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피로를 지우고 찬양의 향기로 가득 채우는 시간, 여러분의 주위에는 지금 어떤 향기가 나고 있을까요? 또 어떤 향기를 좋아하시나요? 박요한의 가스펠 아워 첫 곡과 함께 출발합니다. 로드페이스의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10월 15일 목요일 오늘 가스펠 아워 첫 곡은 로드페이스의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로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가스펠 아워 가족분들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실시간 문자 참여는 샵 7997로 보내주세요. 문자 사진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CBS 레인보우 앱 이용하시면 게시판에서 신청곡과 사연을 무료로 보낼 수 있습니다. 박요한의 가스펠 아워는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실 수 있는데요. 휴대폰에 CBS 레인보우 어플을 깔고 조이포유 채널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어요. CBS 표준 FM으로 강원, 강원 영동, 청주, 대구, 울산, 포항, 부산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지역에서 라디오 주파수로 방송 들으신 분들 계시면 또 사연 보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잘 들립니다. 아, 여기는 강원입니다. 청주입니다. 대구, 울산, 포항, 부산입니다. 아, 이렇게 사연 보내주시면 더욱더 또 여러분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는 한글로 Joy4U 채널 찾으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편한 방법으로 가스펠 아워 함께 해 주십시오. 자, 다음 곡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신청곡, 또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의 풍경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향기에 관련된 곡이 또 제가 부른 곡이 한 곡 있네요. 축복의 사람에 있네. 그리고 이어지는 이길승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두 곡 띄워드립니다.

축복의 사람의 인내, 이길승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들려드렸습니다. 아, 이 축복의 사람 인내 이 곡은요, 김석기훈 목사님 작곡집이 17집, 지금 아마 그 이후에 더 내셨을 것 같은데, 제가 17집에 참여해서 불렀던 찬양인데, 아, 저도 오랜만에 오늘 가스펠 아워를 통해서 듣습니다. 자, 레인보우로 블루 딱따구리라는 닉네임으로, 샬롬, 박유한 목사님 반갑습니다. 모두요, 여기 일산은 흐릿한 날씨에 바람이 많이 부네요. 라고 일산 풍경을 보내주셨어요. 자,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좀 기상캐스터가 되셔서, 네, 계신 곳에 전국 날씨를 한번 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효주 댕주라는 이름으로 미대 재학 중인데 늘 작업하면서 듣고 있어요. 오늘도 주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응원, 빠샤! 그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또 예술적인 영감이 필요한 시간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또 가스펠 아워 이렇게 들으시면서 찬양 들으시면서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감을 또 귀한 작품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중에 그 작업하신 작품들도 저희에게 좀 사진 보내주시면 네, 함께 좀 기쁨을 또 감동을 좀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0691번으로 사연 주셨어요. 제가 잊지 못하는 향기가 있는데 우박이 떨어질 때 우박이 그 꽃잎 등에 상처를 내고 상처가 생긴 꽃들에서 나는 향기가 있었는데 정말 좋은 향기가 났어요. 그 향기가

내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아, 우박이 떨어질 때또그 특별한 향기가 있군요. 네. 근데 이 0691번님의 사연을 읽는데 갑자기 또 우리 예수님이 생각나네요. 그렇죠? 예수님이 친히 상처를 입으시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또 보내주셔서 우리가 또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귀한 사연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또 닉네임으로 처음 출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또 처음 오신 분들을 저희가 또 환영해 드려야죠. 새롭게 하소서도 보고 프렌즈 교회 설교도 듣다가 라디오에서도 들으니 너무 감사하네요. 프렌즈 교회와 가스펠 아워에 하나님의 은혜 많이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유, 너무 힘이 되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처음 출첵하셨으니까 또 매일매일 오셔서 함께 귀한 마음 사랑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닉네임 자체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더욱더 그 기도가 또 저에게도 전달되고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기도하는 사람님께서 경기도 평택시 서타면 칠성고분자 경비실에서 근무하시면서 이렇게 사연을 또 보내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화이팅입니다. 자, 그리고 반가운 공연 소식이 있어요. 조금 전에 귀한 목소리로 우리 이길승 사역자님 사연 들려드렸잖아요. 이번에 이길승과 팀 이름이 아주 독특하고 멋있습니다. 삼치와 이길이. 네, 이길승과 삼치와 이길이 공연이 있습니다. 시간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 서울 제이드 409에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현장 예매도 가능하다고 해요. 아, 이길승 선배님은 뭐 정말 찬양도 너무 좋지만 현장에서 그 공연을 경험해야 더욱더 진가를 느낄 수 있죠. 꼭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관심 가지시고 공연에 함께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누리 워십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그리고 올리비아 민의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신의 뒤곡 띄워드릴게요.

온누리 워십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올리비아 민의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찬송가 두곡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레인보우 앱으로 또 많은 분들 듣고 계신데, 그 레인보우 앱 시작할 때 영상이 하나 나오거든요. 고물 장수 목사님 이야기 아마 다들 보셨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5초 기다렸다가 빨리 넘기기를 하시잖아요. 한번 그 영상 바로 닫지 마시고 꼭 한번 다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께서 소아마비로 장애를 가지신 목사님이신데 또 다른 장애인분들을 섬기시면서 지금도

불편한 몸으로 일하시면서 귀한 목회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이에요. 영상을 보시면 그분을 통해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예수님의 향기를 여러분들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영상 보시고 우리 CBS가 그런 귀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복음 사역을 전하는 또한분한 분과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니 여러분 더욱 기도해 주시고 또 귀한 후원도 함께 나눠주시는 우리 아름다운 또 가스펠 아워 가족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유님께서 평소 출퇴근길에만 조이포유 들을 수 있었는데 오늘 생각지도 않게 조기 퇴근하게 되어 처음으로 가스펠 아워 함께합니다. 찬양들이 좋네요 하셨어요. 선유님, 이 갑작스러운 조기 퇴근이 또 선물 같은 시간이잖아요. 그쵸? 네, 가스펠 아워와 이 오후 시간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선물 같은 그런 휴식의 시간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지금 이 순간님, 출석합니다. 여기는 노원구 중계동입니다. 바짝 흐립니다. 하셨어요. 지금 흐린 곳이 또 많이 있네요. 네, 우리 날씨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하수 구수록님, 여기 은평구도 날씨가 흐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향기를 풍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소서 이렇게 하셨어요. 네, 흐린 날씨 속에서도 우리에게 이 찬양과 또 기도하는 시간, 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채워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이런 흐린 날씨조차도 아름다운 예수님의 향기가 곳곳으로 흘러가는 이 오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연님께서 저도 이 계절에 생각나는 향이 있습니다. 31년 전에 아들 임신 중에 먹었던 껍질 얇은 귤의 상큼한 향. 이른 계절에 맛보았던 그 향을 지금도 못 잊어요 하셨어요. 해마다 맡는 상큼하고 싱그러운 향. 귤이 있어 감사 듣고 싶네요. 이런 찬양이 있나 봐요. 네. 또 사연과 더불어서 더 의미가 담겨진 또 찬양도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살면서 시간이 오래오래 지나도 특별하게 기억되어 있는 그런 향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향기들이 있는지 계속해서 또 함께 사연 보내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그 풍경을 나눠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필 위켐이 부르는 Living Hope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킬 위켐의 리빙 홉 들으셨습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으로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곡을 만들고 부른 필 위켐은 2014년에 성대 용종 제거 수술을 받게 됩니다. 의사는 수술 이후에 노래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참 활동 중인 그는 영적 침체기에 빠졌다고 해요. 다행히 수술 후에 긴 침묵의 시간과 재활을 거치면서 다시 노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이 원곡자의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3304번으로 운전을 하면서 항상 듣고 있습니다. 여기는 부산 102.9 주파수이고요. 하늘은 높고 청명하고 날씨도 좋습니다 하시고 신청곡으로 항해자 들려줄 수 있나요 하셨어요. 아, 부산에서 102.9 주파수로 또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가스펠 아워 가족분 너무너무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잘 들리시고 또 은혜 누리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자, 부산에서 지금 이렇게 반가운 소식을 보내주셨잖아요. 저희가 커피 쿠폰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15번님도 대구 날씨 너무 좋습니다.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이 너무 화창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가 넓고도 좁은 것 같아요. 대구 특파원 또 이렇게 날씨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레인보우와 또 유튜브 이렇게 서울 수도권 이 라디오로 나오지

않는 지역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지만 각 지역에서 이렇게 주파수로 또 방송을 들으시고 함께 해 주셔서 너무너무 또 감사하고 많은 분들에게 이 주파수 좀 소개해 주시고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대구 특파원님에게도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2604번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우장산입니다. 운동하면서 조이포유 유튜브 듣고 있어요 하셨어요. 아, 사진까지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 우장산 운동하면서 또 함께 귀하게 연결되어 있는 2604번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이샬롬님께서 송파구 문정동 흐리네요. 박 목사님 환영합니다. 계곡과 함께 늘 저희 옷 수선 배경 음악입니다. 와, 옷 수선을 하시면서 또 저희 Joy For You를 이렇게 배경 음악으로 틀어놓으시고 또 가스펠 아워가 이 오후 시간에도 우리 하이 샬롬님의 좋은 찬양 프렌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무슨 옷 수선 가게인지 이름 알려주셔도 되지 않나요? 네, 이름 알려주시면 우리 근처에 계신 분들이 또 가서 함께 또 수선도 하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알려주세요. 아, 꽃사슴님께서 여기는 경기도 안산 흐리고 바람은 보통으로 부네요. 막내딸이 초3인데 벌써 사춘기가 왔는지 짜증을 계속 내고 말도 안 듣고 그러네요. 기도가 답이겠죠. 이렇게 하셨어요. 아이고 참. 저도 자녀를 키우는 또 아빠로서 네, 우리 꽃사슴님의 이 사연이 이렇게 또 마음으로 확 옵니다. 진짜 이게 그냥 뻔한 얘기가 아니라 기도가 답입니다. 제가 바로 그 기도의 응답의 증거거든요. 꽃사슴님 힘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지나게 하시고 우리 사랑스러운 딸 더욱더 아름다운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신청곡 보내주셨잖아요. 귤이 있어 감사 듣고 싶다고 하셔서 팀 이름도 참 기가 막히네요. 훈제 계란 프로젝트. 귤이 있어 감사. 그리고 심희서와 조찬미가 함께 부릅니다. 누가 별을 놓았지. 두곡 들려드릴게요.

훈제 계란 프로젝트 귤이 있어 감사 심의서와 조찬미의 누가 별을 놓았지 들으셨습니다. 하이샬롬님, 제가 아까 오수선 가게 어딘지 알려달라고 했더니 송파 회미리 아파트 회미리 오수선. 네, 뭐 한번 들으면 안 잊어버리겠네요. 자, 송파 지역에 계시는 분들 이제 오수선은 회미리 오수선입니다. 발바닥에 땀나기님께서 필리핀 마닐라에서 홈스테이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곳은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있어 시원합니다. 저희 집에도 학생들이 많이 와서 공부도 봉사도 예수님 모르는 아이들 예수님도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셨어요. 네, 우리 아마 유학생들일 텐데 그곳에서 단순히 그냥

먹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발바닥에 땀나기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귀한 친구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김숙희님, 여기는 포항. 와우, 포항에서도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네요. 전형적인 가을 날씨입니다. 오랜만에 동네 주변 걸어가면서 찬양과 목사님 멘트에 집중합니다 하셨어요. 지금 아마 포항 또 바람 되게 많이 불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바닷가에서 불어오는 그런 바람이 막제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집니다. 네, 행복한 또 주님 주신 자연과 공기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김숙희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블루딱딱구리님이 여기저기 지역 날씨 듣는 것도 재미나네요 하셨어요. 맞아요. 아, 우리가 이렇게 있는 곳에서의 날씨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스페라워 가족들이 또 어떤 공기와 어떤 날씨를 누리고 있는지 함께 나누는 것도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우리 목사님, 이창익 목사님이 사연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지금 대구 소망교회에 저희 새롭게 하셔서 또 나오셨었는데 너무너무 반갑고 그 곡을 찾아봤는데 아직 음원 창고에 없더라고요. 저희가 나중에 좀 준비할 수 있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마치고 2부로 갈 시간입니다. 레인보우 선곡표에 여러분의 사랑 남겨주십시오. 하트를 눌러주시면 그것이 아름다운 CBS 뮤직 차트로 완성이 됩니다. 네, 오늘 선곡 중에도 마음에 쏙 드는 곡에 하트 눌러주세요. 2부에서 곧 만나 뵙겠습니다. 장안이가 부릅니다. 평안.

0: CBS
1: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

0: 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 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 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슬픈 노래로 내게 말하지 말라. 인생은 단지 허망한 꿈일 뿐이라고. 삶은 환상이 아니다. 삶은 진지한 것이다. 무덤이 삶의 목적지는 아니다. 아무리 행복해 보인들 미래를 믿지 말라. 죽은 과거는 죽은 이들이나 파묻게 하라. 행동하라. 살아있는 현재 속에서 행동하라. 그러니 이제 우리 일어나 무슨 일이든 하자꾸나. 그 어떤 운명과도 맞설 용기를 가지고 언제나 성취하고 언제나 추구하며 일하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자꾸나. 미국의 시인 헨리 워즈워스 롱펠로우의 시 인생 예찬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217장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입니다. 이 찬송가는 내 마음을 내게 다오라는 주님의 절대 소명을 내용으로 히윗이 작사하고 커크 패트릭이 작곡한 찬송입니다. 이 찬송시의 성경적인 배경은 잠언 23장 26절 말씀,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진심을 내게 다오, 그리고 내 삶이 너의 모범이 되도록 해다오 라는 간절하면서도 완곡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찬송시는 전체적으로 삼위일체론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이, 2절에서는 구주께서, 3절에서는 성령이 내 마음을 내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찬송가 217장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찬양 프렌즈 박요한의 가스펠 아워 2부로 오셨습니다. 2부에는 더 큰 여러분의 사랑과 참여를 기대하면서 방송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실시간 문자 참여는 샵 7997로 보내주시고요. 문자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CBS 레인보우 앱 이용하시면 게시판에서 신청곡과 사연을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박요한의 가스펠 아워는 다양한 방법으로 만날 수 있으세요. 휴대폰에 CBS 레인보우 앱 깔고 조이포유 채널로 들어와 주십시오. 라디오는 CBS 표준 FM으로 강원, 강원 영동, 청주, 대구, 울산, 포항, 부산, 경남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한글로 조이포유 채널 찾으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만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편한 방법으로 가스펠 아워와 함께해 주세요. 2부의 첫 곡 이무아의 포도나무 듣고 삼삼한 오후 함께합니다.

이무아의 포도나무 들으셨습니다. 박유원의 가스펠 아워 특별한 시간 3, 4만 오후 3시 매일 다른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너무너무 중요한 이 시간인데요. 오늘도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목요일은요. 프렌즈 사진관입니다. 사진관. 여러분이 직접 찍은 아름다운 사진을 저희가 기다릴게요. 오늘의 사진 주제는 하늘입니다. 높고 푸른 가을 하늘이 담겨 있는 우리 프렌즈들의 작품 사진 지금 바로 샵 7997로 보내주십시오. 사진 전송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찍어오는 사진이 없으시다면 바로 카메라 켜시고 하늘을 배경으로 스마일 하면서 또 작품 사진 찍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샵 7997로 아름다운 하늘 풍경 사진 보내주신 분들 선정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그 풍경을 담아서 보내주실 동안 우리 귀한 찬양 여러분들께 또 띄워드릴게요. CL의 내 진정 사모하는 그리고 김윤진의 하늘 위에 주님 밖에.

시엘의 내 진정 사모하는 김윤진의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두 곡 들으셨습니다. 자, 찬양 듣는 동안 많은 분들이 사진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사진들 막 보면서 감탄을 막 했거든요. 와, 너무 아름다. 근데 설명이 없어가지고 너무 아쉬운 거예요. 어디서 찍으셨는지, 이게 어딘지. 아, 하여튼 여러분, 이 찍으신 사진 또 어느 곳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5183번으로 문자 주셨는데 1등으로 사진 풍경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커피 쿠폰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668번님, 시흥 동산교회 유아부 선생님들과 함께 나들이 사진입니다 하셨어요. 네. 아유, 아름다운 또 풍경만큼 행복한 미소가 전해지는 너무 귀한 사진입니다.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샬롬, 사진 한컷 보내드려요. 일하는 곳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처음 보내봅니다 하셨어요. 3817번으로 또 아름다운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2712번님, 오늘 하늘 참 맑고 높네요. 시장 갔다가 이제 집에 들어갑니다. 시장이 가까워서 좋아요. 사실 가까운 마트가 없어져서 좀 가야 마트가 있는데 시장이라도 가까우니 다행이에요. 오랜만에 하늘 담아보는데 색깔이 예술이네요. 하나님의 솜씨가 참 좋아요. 박연 목사님, 얼마 전 가스펠 아워 시간에 찬양 들으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자고 하셔서 기도했죠. 마음의 위안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하셨어요. 네, 파란 하늘 사진이 아름다운 또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우리 지금 2712번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저희 교회에 가까운 곳에 재래시장이 있거든요. 네, 한 번씩 시장 가면 너무 좋아요. 네, 사람 사는 냄새도 나고 너무너무 또 감사합니다. 사진 보내주시고 사연 보내주셔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희진님, 서울 서초구는 흐림이네요. 구름 모습이나 비 오는 곳도 좋아해서 흐린 날씨도 좋아요. 비 오면 도시의 공기도 더 좋아지고 식물들도 좋아하니까요. 실외 식물 키우는 사람들은 비보약이란 표현을 써요. 창문 밖에 화분을 내어놓고 비보약 마친다고 해요. 설악산의 단풍이 이거 여기까지인가요? 그죠? 설악산의 단풍이 자랑 또 여기 그죠? 요 사이 다른 사연인 것 같아요. 네, 우리 서초구에 또 귀한 풍경 담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이 또 보내주신 그 풍경들을 보니까 제 마음도 그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에 가 있는 것 같고 너무 행복합니다. 네, 사진 보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이 행복감을 느끼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채우는 찬양 두곡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라스트 멤버로 활동하시는 이현우의 주께와 엎드려, 그리고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시스앤 게이브 디바, 우리 송

이현우의 죽게와 엎드려, 송정미의 순종 들으셨습니다. 신혜숙님께서 또 사연 주셨어요. 샬롬 목사님, 호주 여행 3일 차입니다. 블루마운틴과 숲길, 맑은 공기 마시니 피로가 풀리네요. 안개가 갑자기 자욱해서 차 한잔 마시면서 쉼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또 호주의 자연이 너무 아름답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너무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시네요. 네, 그곳에서도 또 가스펠라와 함께 하시면서 귀한 찬양을 통해 더큰 영혼의 회복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정미의 순종을 또 신청해 주셔서 저희가 조금 전에 들려드렸습니다. 박효정님,

새싹으로 오셨네요.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샬롬, 샬롬. 처음 들어와 봤어요. 퇴근하는 길에 찬양 드리니 좋으네요. 하셨어요. 네. 아, 퇴근하는 시간. 언제나 또 효정님의 좋은 찬양 프렌즈 가스펠 아워가 되겠습니다. 늘 함께 해주세요. 8578번님. 여기는 여수 밤바다의 여수입니다. 윗지방은 흐린 것 같은데, 여기는 햇볕이 뜨거울 정도로 쨍쨍합니다. 일하면서 듣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네, 여수에서 또 이렇게 사연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느끼지만, 우리 대한민국도 참 크다는 생각이 또 들어요. 그쵸? 각 지역마다 날씨가 또 너무 다르고 각각인 것 같습니다. 네, 일하시면서 우리 가스펠 아워가 또 좋은 그런 쉼이 되는, 영혼의 쉼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2262번님. 속초는 요즘 단풍철 맞아 관광객이 엄청 많이 왔어요. 설악산의 단풍이 자락동 계곡까지 내려왔다고. 아, 뭐, 정말 많은 분들이 설악산 좋아하시겠지만, 저도 설악산을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지금 얼마나 또 아름다운 단풍이 무르익어 갈지, 참 생각만 해도 장관인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런 귀한 풍경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김명수님은요, 오늘 예배당 걸어가면서 광화문의 높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예배당 걸어갔답니다. 예배 드리고는 덕수궁 안에 잠시 앉아 있다 왔답니다. 아멘 하셨어요. 야, 그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곳이니까 얼마나 더 좋아요. 그쵸? 광화문도 걸어 다니시고, 또 예배도 드리시고, 덕수궁도 누리시고, 정말 행복한 가을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데니스 저니건이 부르는 You Are My All in All, 그리고 시와 그림의 항해자, 김희석의 음성까지 들려드립니다.

네네스 전이건의 You are my all in all, 시와 그림의 항해자 김희석의 음성까지 들으셨습니다. 웅빈진님께서 출첵합니다. 오늘도 찬양의 은혜 듬뿍 받으며 일상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는 정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가스펠 아워 함께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고백하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803번님, 익어가는 감도 가을을 한껏 느끼게 하는 날입니다. 어제도 방송 들었는데요. 오늘도 잘 듣고 있습니다. 일하는 동안도 찬양이 힘을 실어주어 즐겁습니다. 오늘도 애쓰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평강에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3803번님의 고백처럼 지금 가스펠 아워 모든 찬양 프렌즈 우리 가족분들 안에 주님의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혜신님, 샬롬, 여기는 춘천입니다. 바람이 조금 불면서 흐린 날씨예요. 오늘 처음 들었는데 찬양 많이 들어서 좋습니다. 저희 교회는 153 릴레이 중보 기도회를 합니다. 고요한 새벽 주님과의 만남에 감사하고 온 교회 온 성도 온 세대가 기도하는 뜻깊은 시간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네, 춘천에서도 오늘 또 방송 들으시고 처음으로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해피걸이라는 또 닉네임으로 목사님 출석했죠. 피클볼 운동을 4시간 하고 집에 왔습니다. 운동량 19,000보 찍어슈 이렇게 하셨어요.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네, 건강 잘 챙기시면서 네, 행복한 매일매일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여러분들의 사연 또 신청곡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풍경을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또 오늘은 특별하게 또 사진관, 프렌즈 사진관으로 함께한 시간이어서 여러분들의 귀한 또 일상을 함께 공유할 수 있어서 정말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후 시간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네, 귀한 찬양을 통해 풍성한 은혜가 채워지는 조이포유가 여러분들의 배경 음악이 되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 앞에 박요한, 글과 선곡의 박성욱, 라디오로 레인보우로 함께한 우리는 찬양 프렌즈였습니다. 끝곡 방배 브라더스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내일 또 만나요.

0: CBS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이었습니다.
4: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강아지에게는 아무거나 씻는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전니가 빠지고 새 이가 돋아날 무렵 눈에 보이는 건 무엇이든 입에 넣고 잘근잘근 씹으며 잇몸의 가려움을 달랜다고 하죠. 그 시기에 강아지에게 주인은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해로운 것은 멀리하도록 일러주고 좋은 것을 씹도록 손에 쥐어주죠.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씹고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책을 펼칠 때, 인터넷 화면을 넘길 때, TV 앞에 앉을 때, 저마다의 영혼에 무언가를 먹이고 있겠죠. 가려움을 달래려 보이는 대로 씹어먹던 강아지의 입처럼 허전함을 메우려 아무거나 담고 있는 건 아닌지요. 훗날 우리의 마음 한구석을 가만히 쓸어보게 된다면 그 자리에 조금 더 선한 것들로 담겨 있길 바라봅니다.

0: 신선미 곡 믿음의 경주 프로젝트 콰이어의 연주로 들으셨고요.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비로운 구주, 위로자, 구속자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의지하고 사랑을 드리는 찬양 Wonderful Merciful Savior, 오 놀라운 구세주 미국의 CCM 그룹 셀라의 2001년 히트곡인데요. 조슬린의 피아노와 에밀리 버락의 바이올린, 앨리슨 엘버런의 첼로 연주로 함께 하셨고요. 찬송가 오 신실하신 주 심플리포의 곡도 들려드렸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은혜로운 찬송, 찬양대가 즐겨 부르는 합창,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함께 부르는 성가와 CCM, 찬양 연주곡 등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은 문자 샵 #7997 우물정

0: 02-8297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분은 CBS 레인보우 어플 채팅방이나 CBS 만나앱에서 사연 남겨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닭갈비 본고장의 맛, 국산 닭다리살과 차별화된 양념 소스로 만든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과 간장 닭갈비 세트,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에서 드리는 강릉 육종마늘빵, 국산 곡물만 사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선식 기름 전문점 오곡형제에서 미숫가루,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드리는 강릉 커피빵과 커피잼,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복된 시간 보내세요.
1: 목요일 출첵들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유해피봄님, 항상 겸손하자님, 멋쟁이님, 김선주님, 주안혜서님, 지금 이 순간님, 오직 주님과 함께님, 아루아님, 황동현님, 감쌤님, 기도합시다님, 안젤라님, JS님 오셨고요. 아, 펠리스님, 준호님, 김숙희님, 깡은주님, 진아님, 최토담님도 오셨네요. 아, 계속 께서 출첵들 남겨주시고 계셔요. 제가 다 읽어드릴 수가 없어서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코스모스님이 평안합니다. 날씨가 많이 흐려요. 그렇지만 오늘도 주님이 함께하심을 느끼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저의 삶이 되게 하소서. 에이니 김미라님은 진디 음악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청소기로 청소하며 들었어요. 청소기 소리가 더 크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폴라리스님은 지인과 일산 호수공원 다녀오는 길 전철에서 인사드려요. 아스농부님이 어젠 들깨 오늘은 생강싹 자르며 함께합니다. 아, 일하고 계신 인증샷까지 저에게 남겨주셨는데 어제 손가락 피났다고 다치셨다고 그러셨는데 괜찮으신지 모르겠어요. 잘 아물었나요? 루나치님이 날이 많이 흐리지만 그래도 열심히 운동합니다. 늘 이 시간이 운동하는 시간이신가 봐요. 행복한 두 딸 아빠님이 오늘은 처음부터 함께합니다. 퇴근을 앞둔 시간에 듣는 찬양이 너무 좋네요. 오늘도 두 시간 꽉 채워서 청취하겠습니다. 아, 로질님은 날이 점점 어두워지네요. 비가 금방이라도 내릴 듯한 오후, 주찬의 따스함에 두 시간 편히 기댑니다. 러브레터님은 남편 어깨 아파서 병원에 함께 왔어요. 환자분들 많네요. 괜찮아질 거라 믿으며 기다린 1년 병이 깊어지고 있었나 봐요. 우리 주찬송 식구들은 아프시면 미리미리 병원 다녀오세요 하셨는데 아 1년 동안 아픈데도 그냥 꾹 참고 묵묵히 계셨나 봐요. 남편분 우직하게. 아이고 얼른 나으셔서 이제 병원 신세 더는 안 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매튜 웨스트의 Blessed Assurance 찬송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들으시고요. 바흐의 칸타타 147번 합창곡 예수 Joy of Man's Desiring 예수 인간 소망의 기쁨을 사라 브라이트만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방금 들으신 곡 찬송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희지윌의 김동욱 또 조항선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 매튜 웨스트의 블레스드 어슈런스 찬송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리고 바흐의 칸타타 147번 합창곡 예수 조이 오브 맨즈 디자이어링 예수 인간 소망의 기쁨 사라 브라이트만의 목소리였습니다. 내리사랑님은 농사일하며 듣고 계시고요. 또 블루딱따구리님이 흐릿한 날씨에 바람 세차게 부네요. 나뭇잎이 많이 휘날리네요. 6990번님은 저는 귀는 이어폰 끼고요. 눈은 컴퓨터 보며 일하면서 들어요. 오늘은 아침에 가까운 도보 출장으로 아주 추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적당히 기분 좋은 온도라서 좋았어요. 6990번님 이거 옆에서 보면 되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귀로는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거. 저도 학생 때 야자 시간에 많이 그러고 있었거든요. 눈은 수학 문제를 보고 있지만 귀로는 라디오를 듣고 있었다는 거. 아, 마라나타님이 지난주에는 독감 예방접종 후 오늘은 코로나 예방접종. 이제 올겨울 건강 준비 끝이라고. 김명수 님도 오늘 오전에 코로나 독감 주사 맞고 예배도 드리고요. 지금은 평안히 찬양 함께 합니다. 요즘이 그 독감 예방 주사 시즌인가 봐요. 많이들 맞으시네요. 코로나 예방 주사도 아직 맞고 계시는군요. 아, 지역 축제가 많은가 봅니다. 송아리 님이 강릉에서 국수 축제 오늘부터 한다고 보내주셨고 제키리 님이 강릉 월화거리에서 홈플러스 옆에 중앙시장 부근에서 국수 축제한다고 보내주셨어요. 아,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강릉은 커피 축제가 유명한데 이제 국수 축제도 생겼네요. 제가 있을 때는 없었던 것 같은데 생긴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최토담 님이 보은에는 대추 축제한다고. 와, 거기 가면 뭐 여기저기 대추가 잔뜩 있을 것 같아요. 태연님은 주문한 꼬들빼기 김치가 와서 떡과 함께 먹었어요. 먹을수록 맛있네요 하셨는데 이 꼬들빼기 김치를 떡과 함께 먹나요? 저는 그렇게 조합으로 먹어본 적은 없어서 뭐 떡이라고 하면 뭐 그 흰색 가래떡을 뭐 꿀에 찍어 먹고 이런 건 했지만 꼬들빼기랑 또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은근히 또 궁합이 잘 맞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세계 신앙인들이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먼저 핀란드 찬양 온 닌 아우타 스타페스타 그곳에 이르는 것이 복되도다. 미국 침례교 찬송가 Shall We Gather at the River로 알려진 곡이죠. 우리 강가에서 만납시다. 저 환한 천사가 거니는 곳에서 하나님 보좌 옆을 흐르는 수정 같은 물결과 함께 영원히. 1985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불려졌는데요. 핀란드 CCM 그룹 막세투트 뷰룻의 연주로 들려드리고요. 인도 뭄바이 출신의 싱어송라이터 아루나야, 핀란드 알라바 교회 찬양대가 함께 부르는 에이멘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가스펠 Precious Lord Take My Hand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OCP 세션 콰이어의 연주로 세 곡 들어보시죠.

핀란드 찬양 그곳에 이르는 것이 복되도다. 아, 이 곡 막세투트 비율룻의 연주로 들려드렸고요. 아, 아로나야와 핀란드 알라바 교회 찬양다가 대가 함께 부르는 에이멘에 이어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미국의 가스펠 Precious Lord Take My Hand OCP 세션 콰이어의 연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님이 저희 찬양대 추수감사 찬송 연습 중인데요. 어제 오늘 지인분들이 수확한 거라고 사과, 배, 단감, 배추 한 무더기씩 주시네요. 먹을 게 많아 감사한 가을입니다. 주님께 감사의 찬송을 부르자 가사가 절로 나오네요. 늘 잘 듣고 있습니다. 피디님 선곡들은 두 시간도 보석같이 빛나네요. 아, 극찬 너무 감사드리고요. 가을이니까 또. 아, 추수한 것들을 이것저것 나눠주시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선하네요. 안녕하세요 님이 잘 살아오신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또 다 많이 풍성하게 받아 누리니까요. 가브리엘 님은 운동 다녀와 늦은 출첵합니다. 제가 파크 골프를 주 2회 정도 하는데요. 건강도 도움되고 경제적 부담도 안 돼서 중년 여성 운동으로 참 좋은 것 같아요. 서울 살 때보다 전주에 살면서 좋은 점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도 전주찬 함께하며 은혜 받아요 하셨는데 오 파크 골프 제가 강원에서 근무할 때 그 춘천에 CBS 방송국 옆에 보면 파크 골프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늘 그 어르신들 예 잔뜩 나와서 파크 골프 늘 치던 모습이 생각나요. 방송 끝나고 점심 먹으면서 가면 보면은 늘 거기서 이렇게 복작복작 어르신들 많았던 게 생각이 나는데 파크 골프의 매력이 뭔지 궁금해지네요.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러닝밖에 안 해서 파크 골프는 한 번도 쳐본 적이 없네요. 축복과 은혜의 나날님이 오늘 생일입니다. 퇴근 후 친구 만나고 집에 가는 길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축하 축하드리고요. 또 이렇게 친구분과 행복한 생일 파티 하셨겠죠? 또 똥민짱님도 오늘 32주년 결혼기념일이에요. 축하해주세요 하시면서 은혜 찬양 듣고 싶다고 남겨주셨는데 아 오늘 부부가 또 결혼기념일 맞아서 오붓하게 또 즐거운 저녁 맛있는 음식과 함께 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분께 똥민짱님 축복과 은혜의 나날들님께 인도 치킨 커리와 난 세트 네, 따끈따끈하게 새로 들어온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8751번님이 이 곡 보내주셨어요. 나의 가는 길 웨이홈의 곡으로 들려드려요.

0: 장희관의 지금 자연은
1: 대만 타이베이 푸양 에코공원의 연못에서 들리는 개구리들의 합창입니다. 배전박이 개구리, 면천청개구리, 줄무늬 범행콩이의 노래인데요. 이곳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개구리를 조사하는 시민과학자들이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약 600명의 자원봉사자가 80개의 팀을 이루어 전국의 양서류를 조사합니다. 이들은 공원에 사는 양서류를 기록하고 외래종인 전박이 다리 나무 개구리를 잡고 있는데요. 포획된 외래종은 인근 타이베이 야생조류 구조센터로 보내져 구조된 새들의 먹이로 활용됩니다. 시민과학은 생물을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연을 직접 지키는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난 두려워.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해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허공으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게. 에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주 중요한 의미나 목적이 있는 것이라면 약간의 잘못으로 전부 망쳐지거나 사라지는 일은 절대 없어.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역은 완성돼야 해. 그래야 전차가 멈출 수 있으니까. 그래야 소중한 사람을 맞이할 수 있으니까. 무라카미 하루키의 색채가 없는 다자키 스크루와 그가 순례를 떠난 해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삶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찬양을 나눕니다. 오늘의 찬양. 오늘은 감사 찬양, Give Thanks, 거룩하신 하나님을 전해드립니다. 이 찬양을 쓴 헨리 스미스는 신학교를 졸업했지만 사역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눈이 점점 나빠져 결국 실명 상태에까지 이르렀죠. 고통스런 상황에서 그는 고린도 후서 8장 9절을 읽었고요.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셨다는 말씀에 은혜를 받아 이 찬양을 썼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드리네. 어둠 속에서 나온 감사였어요.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기에 가능한 감사입니다. 찬양의 후렴 부분에 나오는 그 이유가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연약한 자는 강하다고 말하고 가난한 자는 부유하다고 말하게 하소서. 이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연약하고 가난하다고 느껴지는 날이라도 이 고백을 드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나는 부유합니다. 오늘의 찬양, 마라나타 싱어즈의 찬양으로 들으시면서 내 삶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2부 첫 곡은 마라나타 싱어즈의 찬양 Give Thanks였고요. 이어서 조수아의 감사 찬송, 독일 작곡가 크류거의 곡 Nun danke dalle Gott, 다 감사드리세, 베를린 방송합 창단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2부도 여러분 출첵들 남겨주시고 계시네요. 제키리님, 기쁜우리사랑님, 이병희님, 송미영 집사님, 고윤희님, 당구님, 윤희엄마님, 이은주님, 금강초롱님, 소망인님, 강정혜님, 스마일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리빈님이 샬롬 지각생 출석합니다. 외근 갔다 막히려나 했더니 금방 왔어요. 이 또한 감사입니다. 6129번님은 CBS 항상 듣는데요. 오늘은 딱 찬송이 듣고 싶어 찾아왔어요. 평소 좋아하던 곡들 많이 나와서 산책하는 내내 행복했어요. 사소한 행복에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매일 오후 산책 때 고정할게요 하셨는데 6129번님 찬양 들으면서 가을 만끽하시면서 산책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후리지아님은 어제는 4시간 걸려서 깻잎 300장 김치 담궜는데요. 맛있게 먹는 남편분이 좋으네요. 한 통 가득 나왔어요. 완전 인건비네요. 오늘은 피곤해서 뒹굴거리며 오전엔 당향로, 오후엔 전주찬 들으니 행복 가득 찬양 감동입니다. 아유, 후리지아님 300장이나 김치를 담그셨다니. 와, 너무 고생 많으셨네요. 뭐 밥 한 공기 뚝딱 뭐 그렇죠. 밥도둑이죠. 주하랑님은 저는 지금 83세이신 우리 큰오빠 보러 강릉 시내에서 좀 떨어진 난곡동이라는 곳에 왔어요. 난곡동 잘 알죠. 네. 이제는 거동도 불편하시고 하시지만 막내 동생인 저에게 한없이 큰 사랑을 주시는 큰오빠 큰언니

예수님 만날 수 있게 늘 기도합니다. 83세이시면 주아랑님, 아, 하나님께 빨리 전도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이렇게 늘 기도만 하다가 언젠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주실 거라 믿습니다. 아, 오후 6시까지 주찬송 함께하고요. 1시간 더 주님을 찬송하면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7997, 100원의 유료 문자 샵 7997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SBS 레인보 어플 채팅방은 무료입니다. 이 곡 들려드려요. 찬양하는 사람들의 소풍, 그리고 찬송가 예수 더 알기 원하네, 브라운 워십의 곡으로 들려드려요.

윈틀리 핍스의 찬송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I Surrender All 들으셨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찬양하는 사람들의 소풍, 또 찬송가 예수도 알기 원하네 브라운 워십이었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초의 찬송가인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을 함께 나누는 오늘의 시편. 오늘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를 맡기는 시편 31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전해드리고요. 시편의 은혜를 나누는 찬양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시편 31편. 주님, 내가 주님께 피하오니 내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속히 건지시어 내가 피하여 숨을 수 있는 바위, 나를 구원하실 견고한 요새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은 진정 나의 바위, 나의 요새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그들이 몰래 쳐놓은 그물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주님의 손에 나의 생명을 맡깁니다. 진리의 하나님이

시편 31편 낭독 후 전해드린 곡은 떼제 공동체 찬양 임 마누스투아 스파테르 아버지여 내 영혼을 당신 손에 맡깁니다 들으셨고요. 주리의 전심으로 그리고 거기 너 있었는가 였죠. 네, 제이미 레이드의 색소폰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가브리엘 님이 색소폰 선율이 참 아름답네요 남겨주셨어요. 오늘이 선물입니다님, 내꿈바라기님, 예술랑지기님, 보라미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팽이아범님이 바람보다 먼저 달려가는 그림자를 쫓는 일상을 잠시 멈추고 찬양 들으며 쉼을 누립니다. 부회사님도 샬롬 전주찬, 아이고 좀 리프레쉬하려고 시내 번화가 다녀왔는데 너무 시끄럽고 번잡해서 기빨려서 녹초가 됐네요. 만사 제치고 여기 들어왔어요. 잘 쉴게요. 제가 이 사연을 보고 원래 방금 색소폰 연주가 아니라 좀 시끄러운 곡이었거든요. 근데 쉬신다고 하길래 잔잔한 곡으로 급하게 바꿨습니다. 잘 쉬셨겠죠? 9180번님이 출근길 가을보다 퇴근길 가을길이 훨씬 더 아름답네요. 노을이 지는 황금 들판이 정말 정겨워서 사진 한 컷 올려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록새록 느껴집니다. 9180번님, 와, 어디서 찍으신 건가요? 전 처음에 정말 넓은 들의 황금 곡식, 진짜 이 사진이 딱 그 표현이 딱이거든요. 저는 그림인 줄 알았어요. 아니면 뭐 AI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직접 찍은 사진이라니 와 너무 멋지네요. 춤추는 구름님이 아들과 라구 소스 만드는 중입니다. 1시간 반째 저어줬고 앞으로 1시간 반만 더 저어가며 졸여주면 될 것 같아요. 힘든 만큼 만났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모든 주부와 요리사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야 지금 1시간 반 이제 저

치고 1시간 반을 더 만들어야 돼. 야, 이렇게 배고파서 맛있을 것 같아요. 예. 보통 음식 만들면서 그 냄새에 질려서 안 당긴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고생하셨는데 맛있을 겁니다. 망해도 어떻게든 살려서 먹어야죠. 몇 시간을 공들였는데요. 삼일절님이 저는 뇌경색을 이겨내고 당뇨도 이겨내고 뇌마감을 이겨낸 지 6년째입니다. 6년째 꾸준히 식사, 운동, 수면을 하고 있죠. 매일 4,000보에서 6,000보 걷기 운동하고 있습니다.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했는데 지금은 지팡이 짚고 걸어요. 지하철에 지팡이 짚고 타는데 정말 행복했고요. 주말엔 신호등도 건넜어요. 뒤에서 엄마가 따라오시고 행복해서 눈물이 났네요. 오늘도 지팡이 짚고 열심히 걸으며 사진도 찍었어요. 최선을 다한 나, 기특하고 장한 저에게 찬양을 선물로 주고 싶네요 하시면서 이곡 남겨주셨어요. 시와 그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삼일절님의 사연과 꼭 맞는 제목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또 이렇게 재활에 힘쓰고 계시는 삼일절님, 더더욱 회복되고 더더욱 건강해지실 거라 믿으며 응원드립니다. 이곡 들려드려요.

에서 박윤관의 기타 연주입니다. 오늘 눈에 보이는 대로 집어삼키던 강아지의 입처럼 우리도 저마다 무언가를 씹고 삼키며 여기까지 왔겠죠. 영혼을 허기지게 하던 건 조용히 쓸어 담아 내려놓고 좋은 것을 씹도록 손에 쥐어주던 주인의 마음처럼 우리도 선한 것들로 마음을 채워보면 어떨까요? 멀리 두어야 할 것은 조금 더 멀리, 가까이 두어야 할 것은 조금 더 가까이. 그렇게 선한 것을 곁에 두고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저녁 시간도 평안하세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전진이었습니다.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 포 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 포 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2: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시대와 장르를 넘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금 이 시간 은혜로운 찬양의 선율 속에서 잠깐 쉬어가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노래. 시대와 장소를 뛰어넘어 깊은 울림을 전해주는 찬송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언어와 문화는 달라도 주님을 향한 고백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일상에 따뜻한 온기를 더해주는 CCM 전해드립니다.

0: 요즘 AI 많이 쓰고 계시죠?
1: 친구와 사이가 어색해졌다면 조금 시간을 더 봐.
2: 그래, 먼저 연락할 필요는 없지.
0: AI의 답에 그대로 맞춤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2: 다른 의견도 들어볼까?
3: 나 오늘 수빈이랑 싸웠거든?
4: 네가 먼저 마음 열어봐봐.
0: AI의 맞춤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협의회.
5: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너를 모욕하는 것은 너에게 욕을 퍼붓는 사람이나 때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모욕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한 너의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누군가가 너를 화나게 할 때 사실은 너의 머릿속의 생각이 화나게 하는 것임을 알라. 그러니 특정 인상에 의해 사로잡히지 않도록 노력하라. 일단 시간을 두고 늦춘다면 너는 손쉽게 너 자신을 다스릴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가 지은 엔케리디온 중

정성 어린 목소리로 빚어내는 웅장한 화음에 우리의 마음을 얹어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교회 찬양대의 예배 찬양 전해드립니다.

세계 곳곳에서 믿음의 형제들이 고백하는 찬양을 만나봅니다. 익숙하지 않은 선율도 있지만 그 안에 담긴 고백은 우리와 같습니다. 월드뮤직 찬양 함께 들어보시죠.

수많은 성도의 기도가 쌓여 빚어낸 교회 음악. 그 거룩한 울림이 지금 이 순간 우리 곁에 흐릅니다. 교회 음악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노래. 시대와 장소를 뛰어넘어 깊은 울림을 전해주는 찬송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0: 잣 좋아하세요? 홍천 풍천리 잣나무 숲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100년 잣나무 숲입니다. 이 나무들과 수달, 삭 등 많은 생명들의 목숨이 경각에 처했습니다. 양수발전소 때문인데요. 11만 그루의 잣나무가 사라집니다. 풍천리 주민들은 양수발전소 반대운동을 8년이나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주민 이창우 씨의 이야기입니다.
1: 새로운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0: 새로운 삶은 어떤 걸까요?
1: 이제 고등학교 졸업 맞고 아버님과 같이 잣을 따면서 여태까지 살아오다가 잣을 따면서도 실은 저희는 생계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자연에서 이 잣나무가 100년을 버티고 살아왔는데 그 나무가 베어진다는 거, 사라진다고 했을 때 정말로 소중하다는 걸 느꼈어요. 저희들은 그거를 지켜보자고 바램 없이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0: 한쪽에는 나무의 가치를 알게 된 새로운 삶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한 번 결정된 것, 잘못된 결정이라고 해도 그냥 가겠다는 삶이 있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 권사님의 사연입니다.
3: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그런데 네.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식후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2: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이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 새롭게 깨닫길 원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대로 서로 영접하며 신실하게 섬기게 하소서.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곡은 주민는 형제들 오라토리오 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주 하나님의 사랑은 정영자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요한 3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냐.

선한 것을 본받으며 살다 하나님을 배옵는 삶. 그처럼 복된 삶이 또 있을까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문민교회 시온성가대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주 예수 넓은 사랑 계민수의 찬양으로 함께하고요. 나는 예수 따라가는 임정근과 국립합창단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이단열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변상미의 찬양으로 성자의 귀한 몸 보내드리고요. 구주께서 부르되 519장 찬송, 크로스웨이 선교단과 임현모의 찬양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라신님께서 이틀 전까지 덥더니 어제부터 기온이 내려갔어요. 감기 몸살로 좀 힘들어 듣기로 함께합니다. 올려주셨는데 많이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른 나으시길 바라요. 이 환절기에 기온이 들쑥날쑥 하다 보니 정말 감기 환자가 많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제이슨님 오랜만에 본방 청취합니다. 반갑습니다. 빅맘께서는 레이니 이모티콘으로 인사 건네주셨고요. 꽃마리님 연합회 선교대회 은혜 가운데 감사히 잘 마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신청하신 곡은 2부의 첫 곡으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진영님께서 경남 진해 출장 있어서 깨어있는 이 시간 함께합니다. 먼 거리 피곤하고 허리 등 욱신욱신 쑤시지만 긍정의 힘으로 찬양으로 세임었습니다. 보내주셨어요. 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정해주셨네요. 안성진의 찬양. 주리, 박요한, 윤성, 김민균 피처링으로 함께 했고요. 이 곡에 앞서서 유리정은님께서 청해 주신 범사에 감사를 주심 민내 피아워십의 곡 함께 할게요.

0: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5: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시고요. 1부의 끝곡은 박운성님께서 청하신 빈들의 마른 풀같이 향기로운 나무의 찬양입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 이어집니다.

0: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1: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2: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0: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2: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0: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협의회.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은 꽃마리님의 신청곡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은총님께서 청하신 마귀들과 싸울지라, 한이브로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10월 15일 목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 시편 106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의 요절 말씀은 시편 106편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오늘은 찬양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시편의 시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출애굽했지만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애굽 군대가 뒤쫓아오자 두려움 속에서 탄식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어 죽이려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이 꼴을 당하게 하십니까?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낫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불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위기 앞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찾아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아론은 금고리를 모아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집이 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그들을 진멸하시겠다고 하셨지만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불평하고 죄를 짓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한국 솔로이스트 코랄의 찬양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 보내드릴 곡은 주 예수 믿는 자여 김성희의 찬양이고요. 죄짐에 눌린 사람은 CBS 합창단의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보내주신 사연 기도 제목 소개해 드릴게요. 은총님께서 중보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따님에 대한 걱정이 크시네요. 미혼인데 독립해서 나갔어요. 가족들에게 서운함 잔뜩 안고 휴대폰 차단까지 해서 연락도 못하게 해 기도뿐입니다. 건강하게 가족, 특히 엄마에게 마음 풀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했으면 하는 소망으로 기도 제목 올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많이 걱정되시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이가 틀어졌는지 꼭 잘 대화하셔서 잘 풀었으면 좋겠네요. 작은 성님, 아직 어둠이 남아있는 이 새벽 주님의 자비가 아픈 이들의 몸과 마음에 머물고 세상 그늘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으로 스며들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누군가의 아픔을 조금 더 헤아리고 작은 친절 하나로 빛을 건네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따뜻한 글 보내주셨습니다. 율마님께서는 사고로 병원에 입원 중인데 치료는 잘 받고 있습니다. 다만 잠을 이루지 못해서 꼬박 새게 됩니다. 잠을 좀 잘 잘 수 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하셨는데 아, 잘 주무셔야 또 잘 회복하실 텐데요. 이 부분은 꼭 의료진에게 상담을 하셔야겠네요. 역시 서연님께서도 불면증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님 날개 아래 편히 잠들 수 있게 주님의 손길로 보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셨고요. 이수원님께서는 인천 쇼핑센터 칼부림 사건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근래 들어 극단적인 사고가 많이 생겨 안타깝네요. 부상자분들 하루속히 치유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 그리고 매일 CBS와 함께 하루 시작하는 환경미화원이시라고요. 낙엽철이 시작되어 힘든 시기입니다. 환경미화원 분들 힘내세요. 비공개로 소개 부탁드립니다 하셔서 아이디를 소개해드리지 않았고요. 흔들리고 흔들리는 이라는 가사가 나오는 찬송이 듣고 싶은데 제목을 모릅니다 하셨는데 이렇게만으로는 참 찾기가 어렵네요. 찬송가 가사로 흔들리고 흔들리는 이라는 가사는 제가 찾을 수 없었고요. 찬양 중에 진동이 생각났어요. 이 곡이 맞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좋은 곡이니까 또 우리 함께 하도록 할게요. 서드베이스의 진동. 강찬, 박요한, 김브라이언, 이윤화, 강원구, 오은, 김소중, 정주연, 최혜진, 이다예 많은 CCM 아티스트가 함께 했습니다. 이어서 고란초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향한 믿음 변치 않게 하옵시고 홀로 걸어가는 인생길 주님 사랑 안에 거하게 없소서 하시면서 나 주의 믿음 같고 한스밴드의 찬양 정해 주셨어요. 함께 할게요.

이제야 알겠어. 그 먼 시간을 건너 네 편지가 나한테 도착한 이유를. 너와 내가 사는 세계의 시간들이, 그 모든 순간이 모여 있는 힘껏 너와 나를 이어주고 있었다는 걸.

이 꽃님의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게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멀고 먼 시간을 건너 우리에게 도착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오늘도 활짝 귀를 엽니다.

먼저 보내드린 곡 한국 기독 남성 합창단의 주 예수 크신 사랑, 이어서 신영옥의 음성으로 주 믿는 나 남 위해 함께했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 아닐까요? 하시면서 휴대전화 뒷번호 6947번께서 청하신 곡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올리비아 민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요즘 유산균?
1: 마이크로 간유산균
0: 세종 송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1: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4: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5: 화물차 필요할 땐 카고리.

0: 자물차 필요할 땐 빠르고 간편한 화물운송 플랫폼 카고링크.
1: 배우 박소연 2588 사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2: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1: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다 2588 2588
3: 가구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 원 이상 구매 시 전기 히터 400대, 커피 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0: 매콤한 게 생각날 때 해물요리 전문점 명표장 쭈갓볼.
1: 대한간악회 이사장 임영석입니다. 바이러스성 질환인 B형, C형 간염은 증상 없이 간 경변증이나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B형, C형 간염 검사를 통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2: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0: 자연한 알.
3: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이제 오늘의 끝곡 전해드립니다. 황유리님께서 옹기장이의 곡으로 청해 주셨어요. 나의 슬픔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이 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3: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치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아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2: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N 캠프 김은영입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고민을 AI에게 털어놓는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말하긴 조심스럽고 누군가에게 부담 주기는 미안한 마음을 AI에게 꺼내놓는 것이죠. 그러면 또 AI는 5초, 10초, 금세 답변을 내놓습니다. 생각해보면 사람의 위로는 조금 다르죠. 정답을 주지는 못해도 곁을 내어주거나 마음을 건네기도 합니다. 진정한 위로란 어쩌면 해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힘든 내 마음 곁에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 그 자체인지도 모르겠어요.

김상진의 옆에 있을게 첫 곡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그런 CCN 캠프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오니까 더 뭔가 따뜻한 그런 찬양들도 많이 전해드릴게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요. 오늘 목요일 많이들 기다리실 텐데 두 분 쌤 일찌감치 오셔서 한참 재미있게 토닥토닥 이야기도 나누고 여러분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빨리 들어와 주세요. CCM 공부방 잠시 후에 문 열겠습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가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그린.

0: 진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에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앱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터네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미세차, 춘천에서 줄 서서 먹는 감자밭 감자빵, 원조의 품격 팡파미오 강릉 6종 마늘빵,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첨가물 없이 올리브오일로 오븐에 구운 담백한 스페인 퀼리 과자 세트,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에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2: 솔비가 찬송할 건데 할 수 있어? 응. 어떻게 하지? 불러볼까? 준비 씨 할 수 있어? 네. 예쁘고 크게 하자. 네. 시작.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 그냥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것 같죠. 솔빛 위로송 차일드 버전 함께 하셨고요. 김대환의

예신주님, 원곡은 주찬양 선교단 곡을 많이 전해드리는데 오늘은 또 믿고 듣는 목소리 김대환의 계신주님으로 전해드렸습니다.

0: CCM Camp.
1: CCM 공부방 문 활짝 열렸습니다. 두 분 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주쌤입니다.
3: 김쌤입니다.
2: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우리 똥지혜님께서 보셨죠? 차렷! 열중 시옷! 선생님들께 경례!
4: 뒤로 돌아!
3: 반장이신 거예요? 아니,
1: 그러니까 지금 네. 반장을 스스로 임명하셨어요.
3: 네, 그래서 투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4: 아. 아까 또 제키리님은 네. 좋은 네. 말 할 때 빨리빨리 들어와서
1: 네, 아주 분위기가 좋습니다. 다들 일찌감치 오셔서 자 오늘 두 분 선생님을 환영하고 계신데 저의 입장에서는 실은 항상 두 분이 한쪽에 네. 나란히 모여 계시다가 오늘 약간 스튜디오가 자리 배치가 바뀌었잖아요. 네. 그 월요일부터 개편이 되면서 박요한 목사님께서 오후 2시에 네. 생방송을 진행하시는 자리가 지금 주영훈 쌤께서 앉으신 그 자리이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분을 그래서 떨어뜨려 놨어요.
4: 김쌤 얼굴이 안 보여서 이렇게 놀려먹는 재미가 조금 떨어질 것 같아요.
3: 너무 깨어나네요.
1: 저의 입장에서는 약간 좌청룡 우백호 같은 네. 네, 아주 든든합니다. 그리고 두 분이 항상 이렇게 같이 뭉쳐서 장난치려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시동을
3: 했잖아요.
1: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부릉부릉부릉 시동 걸려고 지금 준비 하는 그분을 지금 살짝 떨어뜨려 놓으니까 네. 큰 모니터 화면에
3: 모니터가 가려서 저희가 아이컨택으로
1: 그죠.
3: 네, 뭘 만들어 갈 수가
1: 아니,
3: 없어요.
1: 근데 너무 지금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한 분 한 분의 모습을
3: 저희 손잡고 진행했는데 항상
1: 지금 손도 안 닿는 아주 먼 자리
4: 비춰야 될
1: 자, 어쨌든 자 그러면 오늘 자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먼저
3: 네, 잘생긴 제가.
1: 그럼 좌청룡 김쌤께서 먼저.
3: 자, 이미 뭐 유명한 싱어송라이터이신 연평한님께서 9월 1일에 정규 3집을 발매하셨어요. 2018년도에 그 요괴뱃의 노래로 유명한 그 정규 2집이 있었고 지금 8년 만에 발매를 하신 건데 그 사이사이에 이제 싱글 몇 개를 발매를 하셨고 이번에 이제 또 추가해서 인트로 아웃트로 연주까지 포함해서 14곡이나 엄청나게 또 담아주셨고요. 세 곡의 그 타이틀곡이 있는데 그중에 한 곡은 요즘 많이 회자되는 장근희 씨가 부른 주의 은혜. 그거는 CBS에서 풀려서 많이 네.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1: 장근희 씨 곡은 많이 신청곡이 네. 들어와서 제가 한번 언급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네.
3: 저는 남이 소개한 건 안 하죠.
1: 그래서 네.
3: 슬프다라는 곡을 오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4: 네. So sad.
3: So sad. 그 연평아님이 원래는 교사였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네. 어떻게 보면 그 안정적인 직업을 내려놓고 이렇게 풀타임으로 찬양 사역에 더 올인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자마자 사실 이 막 코로나가 터지고 하면서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맞았죠. 그래서 이 결정이 잘한 결정인가 고민도 많이 됐었고 그런 여러 이제 시간들을 겪으면서 이 마흔대를 보내면서 오는 인생의 여러 가지 어떤 두려움과 초조함과 불안 이런 것들이 많이 교차되면서 내가 갖고 있던 그 신앙 난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이었나 이런 걸 많이 돌아보게도 되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이번 앨범을 쫙 푸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전 앨범들보다 네. 현실적인 고민들 뭐 이런 초조함 이런 우리가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지 않는 완성되지 않은 일상을 살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담겨진 거고 슬프다라는 노래는 그거에 아주 정점을 치는 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3: 내 안에 이런 슬픈 감정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이러니 주님 계시니 괜찮아 이런 게 아니라 아 이게 왜 그런 걸까 나는 왜

0: 그런 것들을 던지는 질문의 노래예요. 근데 이 작사를 아내 되신 이정아님께서 하셨고, 이분이 그런 감정의 섬세한 걸 많이 잘 다루세요.
1: 네.
0: 그것에 이제 연평아님이 작곡을 하셨고, 이 곡에 이제 피처링 가수로는 우리 오벳, 많이들
1: 네.
0: 좋아하시는데, 오벳의 김은주님, 저랑 우리 주쌤이 입을 모아서 우리나라 CCM 중에 가장 슬픈 목소리를 가지셨다.
1: 아,
0: 슬픈 제목,
1: 슬픈
0: 슬픈 이야기에 슬픈 목소리가 담겨서,
1: 목소리까지.
0: 와, 굉장히 마음을 이렇게 울려주는 그런 곡이고요. CBS에선 당연히 소개가 안 됐을 거라 생각해서 오늘 들고 나왔습니다.
2: 제가 주님과 호숫가를 거닌다를 만들어 놓고 한 2년 동안 가수를 못 구했었어요. 근데 결국에 이제 오벳의 김은주님이 노래를 해주셨는데, 노래도 잘하시긴 하지만 정말 그 노래 자체의 그 슬픔이 그냥 묻어 있는데 뗄래야 뗄수 없는. 근데 이 노래를 만나서 더잘 표현해 주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깊이 있고 많이 이렇게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인데, 거기에 이렇게 음악으로 그 느낌을 더 더해 주셔서 더 많이 이렇게 와닿는 곡이 된것 같습니다.
0: 참고로 이 곡이 얼마 전에 이제 지난 9월에 발매된 소개한 곡들 중에 저희는 저희 채널에서는 같이 시청자들이 투표를 하거든요. 1위에 선정된 곡입니다.
1: 아, 그래요.
0: 네.
1: 제목이 슬프다.
2: 네.
1: 듣기 전에 한 말씀 드리자면 예전에 청지기 불안을 소개하셨을 때
0: 네네네네네.
1: 그 우리가 보통 CCM에서는 항상 기쁨과 이겨내는
0: 긍정적인
1: 승리와 이런 거
0: 결론.
1: 이야기하는데 불안을 딱 소개해 주셨을 때 뭔가 더큰한 단계 나가는 위로가 될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0: 네.
1: 슬프다도 어쩌면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저는 아직 들어보지 않았기
0: 네.
1: 때문에. 네. 지금 함께 들으면서 저 공부하는 시간이 될 텐데. 자, 한 가지.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우! 그래서 오늘 두분 쌤께서 모범생을 좀 많이 선정을 하실 계획
0: 벼르고
1: 이십니다. 네,
0: 있습니다.
1: 그래서 누가 이렇게 눈을 말똥말똥 뜨고 반응이 좋으신지 오늘은 그 전에 들으셨던 분, 드렸던 분 상관없이 선정을 해주시는 그런 분들께 모바일 쿠폰 바로바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2: 와.
1: 자, 모범적인 자세로 오늘도 피드백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2: 김태현님, 저
1: 보내주세요.
2: 추천 좀 해주세요.
0: 저도 좀
1: 네. 연평안 김은주입니다. 슬프다.

0: 네, 슬프다. 연평안 씨의 곡은 워낙 믿고 듣는 그런 곡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김은주 씨가 부르는 버전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굉장히 슬픈 목소리다. 이렇게 미리 조금 듣고 들어서인지, 저는 실은 제가 그 가요 중에서 좀 친숙한 목소리와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많이 소개를 며칠 해서 말씀을 드릴 때가 있는데, 이분이 정말 공기반, 소리반 같은 느낌의 약간 바람이 분다?
1: 그렇죠.
0: 이소라 씨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로. 그리고 보내주신 사연 중에서도 과거를 회상하는 듯한 뭐 이런 표현도 있고, 정말 좀 정말 슬픔을 잘 표현한 것 같다. 지금 모범생들 다 지금 엄청 바쁘시죠? 모범생
1: 네네.
0: 사연 보시느라고.
1: 네, 지금
2: 열심히
1: 귀에 아무
2: 반응해서
1: 얘기도 안 들어오고 있고요.
0: 지금 모범생만 지금 모범상 주시려고 지금, 이렇게 진지하게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데 교장 선생님 말씀은 하나도 듣지 않고 메아리로 들. 네네.
1: 우리
0: 네,
1: 그
0: 너무 잘
1: 노래한 은주님이
0: 들었습니다. 네.

0: 이 곡에서 피아노도 연주를 했는데 노래도 정말 잘하지만 피아노 더잘 치거든요.
1: 네.
0: 유재하 음악 경연대회라고
1: 아, 맞아요.
0: 싱어송라이터들이 참여하는 대회 있는데 그 대회
1: 네.
0: 출신이에요.
1: 아,
0: 네네. 그래서 뭐
1: 그러시구나.
0: 실력으로 여러모로 검증이 됐는데 이 곡에서 또 그런 진가들이 드러나서 더 좋았던
1: 네.
0: 것 같습니다.
1: 그러셨군요. 자, 너무 제목도 또 간결하기 때문에 다들 기억을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정말 모범적으로 빨리빨리 피드백을 해 주셔서 두분 쌤이 지금 소개보다는 모범생 선정하시느라 마음이 바쁘신 것 같은데, 그래도 갈 길이 또 머니까. 자, 이번에는 우베코가 맞는 거죠? 좌청룡 우베코 이렇게 되는 거 맞죠? 네네. 자, 주 쌤께서 소개를 해
0: 제가
1: 주시.
0: 좀 바쁜데 하겠습니다.
1: 네네네. 바쁜데. 네. 네.
0: 자, 이어서 소개할 곡은 지난 7월에 발매된 김하은님의 내 삶이 기적이었네입니다. 김하은님은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하셨고요. 현장에서는 또 사역하실 때 그렇게 많이 부르신다고 해요. 그런데 모르고 들으면 음원으로는 거의 느낄 수 없을 만큼 약간 파퓰러한 스타일로 그렇게 부른 곡입니다. 총 10곡이 담긴 정규 앨범의 타이틀곡인데요. 요즘에 CCM에서 정규를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귀하고요. 김하은님이 10여 년 가까이 사역을 해오면서 어렵게 어렵게 이번 앨범을 이렇게 만들어서
1: 네.
0: 더 응원의 마음이 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김하은 작사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한민국 최고의 미남 CCM 가수 민호기 목사님이 작곡했는데요.
2: 왜 웃으세요?
1: 아니, 민호기 목사님이 지금 들으시면 너무 좋겠다. 네.
0: 누가 요거 좀 잘라가지고 좀 전달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매일 기적임을 고백하는 것, 또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이 이미 기적이었음을 담고 있는 곡입니다.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이렇게 현악의 아름다운 연주가 함께하는 곡인데요. 같이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1: 네, 김하은, 내 삶이 기적이었네.

0: 내 삶이 기적이었네. 김하은 씨의 목소리 들어보셨습니다. 오늘 CCN 공부방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소개해 주시는 곡들이 어떤 곡들은 정말 신곡일 수도 있고 4년 전에 발표된 곡일 수도 있고 한데 정말 모든 곡들이 굉장히 세련된 느낌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1: 네. 근데 세련된 것과 비례해서 인기를 얻거나 유명해지지 않는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0: 네. 그렇죠. 아무래도 CCM이 더 많은 분들에게 네. 더 많이 알려지고 사랑받는 그런 계기가 이 공부방 통해서 되었으면 하는 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곡 소개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2: 민욱이 목사님도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민호기 목사님 집회하실 때 진짜 잘생기셨어요. 이런 사연도 지금.
2: 아까 그러기엔 네. 너무 크게 웃으셨네. 아닙니다. 입을 막으셔가지고.
0: 오늘 두 곡을 소개를 해주셨고 보너스 곡도 준비를 하고 계신데 보너스 네. 발표하기 전에 네. 오늘 또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이해서 좀 더 많은 분들께 모바일 쿠폰으로 날씨가 이제 찬바람이 불어오니까 따뜻한 커피 쿠폰으로 선물 드리겠다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열심히 지금 모범생 찾으셨거든요. 네. 자 먼저 그러면 어떻게 김쌤
1: 네. 영육구원님,
0: 네.
1: 푸아님,
0: 푸아님,
1: 내꿈바라기,
0: 내꿈바라기님,
1: 러브레터,
0: 러브레터님, 네. 축하드리고요.
2: 네. 저는 지각하지 않으려고 일찍 오신 최여사님, 그리고 네. 감기 걸려서 아까 슬프다 더 슬펐다고 와이런님, 그리고 하은님 목소리 좋다고 해주신 혜진사랑님 이렇게 네. 했습니다.
0: 아 잘하셨습니다. 저는 자칭 반장이 셔서 왕서방님과 똥찌님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저희가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자 이제 끝곡으로 보너스곡 네, 어떤 보너스는 곡인가요?
1: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가족 찬양들을 소개해드리면서 예, 호연님 가족 그 아이 첫째 아들의 네. 목소리 해서 네 개로 오라
0: 네네,
1: 이제
0: 맞아요.
1: 뭐 두키 올리는 거 얘기하고 했는데. 네. 예, 그 호연님 부부가 이제 또 두 번, 그 다음에 또 싱글 내셨는데 9월 10일 발매한 잠수라는 곡입니다. 내게로 오라와는 굉장히 좀 다른 분위기인 곡인데요. 4월 어느 주일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집사님 좀 내려놔 정신이 하나도 없지? 나도 그럴 때가 있었어. 내가 뭘 하고 있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 그때 선배 목사님이 나에게 주신 말이 있는데 잠깐 잠수하라고. 그러니까 수면 아래로 잠수를 하면 그 수면 위의 문제들을 그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신다는 이제 그런 조언을 주셨는데 그것이 위로가 되고 아 이걸 통해서 뭔가 말씀하신 것 같다. 그래 주님 안에 잠수를 하자. 그럼 문제들이 해결될 거야. 그런 이야기를 다룬 그럴 때 진정한 평안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다룬 곡인데요. 아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고 아 나도 주님 안에 잠겨야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드는 곡입니다.
0: 네.
2: 사실 깊이 있는 어떤 은유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보다 더 이렇게 여운을 주고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그런 게 있는데 호연님의 이 곡이 전에 소개해 드렸던 내게로라는 굉장히 생기발랄한 그런 곡이었다면 아 뭔가 한 번 더 이렇게 묵상하게 하는 그런 곡이어서 이 밤에 같이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잠수라는 제목도 굉장히 독특하고 오래오래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들으시면서 또 마음에 다 저장하셨다가 나중에 CCN 캠프 통해서도 신청하셔도 되고 근데 저희 모범생분들 들은 다 내일 아침 샬롬 CCN과 뭐 해서 다들 신청을 하셔서 또 다시금 들으시 복습을 참 잘하시더라고요.
1: 네.
2: 멋집니다.
0: 아,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자.

0: 두분쌤 오늘 제가 떨어뜨려 놓은 게 정말 신의 한 수가 아니었을까. 두분 너무 진지하게.
1: 오늘 너무 차분하지 않았나.
0: 그러니까요. 너무 분위기가 너무 그러니까 분위기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1: 자, 저희 영상 통화라도 김쌤이랑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0: 오늘 정말 제대로 된 약간 삼각구도를 딱 만들어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네. 자, 두분쌤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연평안 김운주 슬프다, 김하은 내 삶이 기적이었네, 그리고 지금 들으신 곡 호연의 잠수까지 함께 하셨어요. 자, 그리고 혜진사랑 최여사 와이러니 왕서방 똥찌엔 러브레터 푸하 069원 내 꿈바라기 이렇게 또 모범생으로 선정되신 거 축하 드리고요. 모바일 쿠폰으로 따뜻한 커피 한 잔 받으실 수 있도록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5681님께서 수험생 손녀 이제 대전으로 청주로 면접시험 보러 갑니다. 선한 길로 응답해 주시길 하시며 신청하신 곡이에요. 장윤영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네.

1부 끝곡으로는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길을, 앞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그리고 나에 가는 길 주가 인도하시네 찬양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함께 그 길을 걸을 수 있기를. 해외 CCM으로 너무 우리에게 친숙한 곡이잖아요. God will make a way, 나의 가는 길, 돈 모엔의 찬양 전해드립니다. 2부에서도 보내주신 사연 신청곡 계속 전해드리고요. 또 새로운 코너 묵상글 소개해드리는 깊은 밤 내영혼의 노래도 함께할게요.

0: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협의회.
1: 영국 중세 문학의 최고 권위자이며 석학이었던 맥클레인 선생님은 답사에서 눈물까지 글썽이며 좋은 사람이라는 말은 자신이 이제껏 들은 그 어떤 찬사보다 더 값지고 소중한 말이라고 했다. 하지만 아직 20대였던 나는 그때 좋은 사람의 의미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아니, 좋은 사람은 특징 없고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 지금 나는 새삼 좋은 사람에 대해 생각한다. 그리고 정말 누구의 마음에 좋은 사람으로 남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소중한지 깨닫기 시작한다. 장영희의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CBS
1: 요즘 AI 많이 쓰고 계시죠?
2: 친구와 사이가 어색해졌다면 조금 시간을 더 봐.
3: 그래, 먼저 연락할 필요는 없지.
1: AI의 답에 그대로 맞춤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3: 다른 의견도 들어볼까?
4: 나 오늘 수빈이랑 싸웠거든?
5: 네가 먼저 마음 열어봐봐.
1: AI의 맞춤표 뒤에

0: 메시지. 오늘 말씀에 서울 강서구 화곡 순복음교회 김성호 목사입니다.
1: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마음을 모아 함께 세워갑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 앞에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소중히 지켜온 가정이 무너지고 믿었던 관계가 어긋나고 애써 온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까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들이 불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이 성전을 다시 세웠지만 그들의 삶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앉아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아프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눈물이 난다고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아픈 마음을 어디로 가져가느냐입니다. 느헤미야는 슬픔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습니다. 우리도 염려가 깊어질수록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며 다시 걸어갈 힘을 주십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도 준비했습니다. 왕에게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도록 허락을 구했고 여행에 필요한 조서와 건축에 사용할 제목도 요청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는 밤에 나가 무너진 성벽을 직접 살폈습니다. 마음이 간절한 만큼 행동도 신중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서둘러 결론을 내리거나 감정에 이끌려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급한 말 한마디가 서로의 마음을 더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사실을 살피고 상대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차근차근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오늘 맡겨진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준비를 마친 느헤미야는 백성에게 함께 성벽을 건축하자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신을 도우신 일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백성이 응답했습니다. 성경 느헤미야서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그들은 각자 맡은 구간에서 성벽을 세웠습니다. 한 사람의 수고에 다른 사람의 수고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도 그렇게 세워집니다. 누군가는 기도하고 누군가는 지혜를 보태며 누군가는 낙심

0: 한 이웃의 손을 잡아줍니다. 작아 보이는 섬김도 함께 이어질 때 공동체를 든든하게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회복해야 할 자리가 있습니까? 혼자 모든 짐을 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고 곁에 있는 이들과 힘을 모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사랑을 주시도록 구하십시오. 아픔을 기도로 모으고 지혜롭게 준비하며 맡겨진 자리에서 함께 세워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서울 강서구 화곡 순복음교회 김성호 목사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재능의 부족보다 결심의 부족으로 실패한다. 전직 야구선수 빌리 선데이 목사의 말입니다.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김은영의 CCM 캠프 2부 시작했습니다. 에레즈의 아무도 없는 이곳에 이어서 김명식, 지미선의 오, what a wonderful world 전해드렸습니다. 요즘 종종 여러분들이 정말 오, what a wonderful world, 아름다운 주님의 지으신 솜씨를 찬양하는 그런 사연들, 사진들 많이 보내주셔서 덕분에 이곳 스튜디오에서도 정말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의 아름다움 모두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왕이면 더 많이 보내주시면 저는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바일 쿠폰 받아보신 분들은 살짝 어? 하고 느끼셨겠지만 선물 받은 거예요. 저희 청취자분 중에 그렇게 예쁘게 꾸며서 저에게 보내주셔서 그걸 제가 또 잘 활용해서 모바일 쿠폰에 가을을 담뿍 담아봤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모범생 몇 분을 선정을 해봤는데 저에게는 와주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모범생이신 거 알고 계시죠? 귀 기울여서 늘 함께해 주시는 거 감사드리고 또 보내드린 쿠폰을 CCN 캠프 홍보용으로 잘 사용하겠다고 이렇게 또 고운 마음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물론 이번 또 청취율 조사 기간뿐 아니라 저희가 매일매일 특별한 이름으로 상도 드리고 선물 또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좋은 사연 신청곡으로 늘 함께해 주세요. 저희가 또 월요일에 개편이 되면서 뭔가 조금 또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께 좋은 글을, 좋은 콘텐츠를 좀 소개를 해드리는 건 어떨까 싶어서 뭐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좋은 신앙의 글, 저의 목소리로 또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2부에 마련하는 묵상의 글 시간입니다.

깊은 밤 내 영혼의 노래. 주께 영광을 항상 돌려서 주의 사랑을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크신 사랑에 감격하며 경배하게 하소서. 찰스 웨슬리.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냉담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난 영광 속에 더 깊이 잠기면 크신 사랑에 대한 감격에 완전히 빠져들 것입니다.

우리를 훨씬 초월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경외심과 놀라움이 너무 커서 두렵고 떨림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오늘날 지나치게 과장된 문화는 하나님의 무한한 주권과 탁월함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하셔서 그분의 빛난 영광을 아주 조금씩 보여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빛난 영광이 우리를 압도해 버렸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는 어렵습니다. 어쩌면 모세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등만 보거나 하나님이 계셨던 자리와 행하신 일의 영광만을 볼 뿐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의 영광에 푹 잠기면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대안적인 삶의 방식을 실천하는 공동체와 하나가 되고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아래 성숙하기 시작합니다.

깊은 밤 내 영혼의 노래에 이어서 힐송 한국어 앨범에서 그 크신 사랑, 신현미가 부른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숙희 님께서 일찌감치 함께할 수 있어서 샬롬 감사합니다. 인사 나눠주셨네요. 고맙습니다. 9057 님께서 일부 CCN 캠프 공부방 새로운 찬양 들으며 큰 은혜 받았습니다. 늦은 밤에 생방송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주위에 많이 알리고 강추 중이에요. 하셨습니다. 감사드려요. 아, 그리고 오늘 똥찌에님께서 모범상도 받으셨잖아요. 근데 몇 시간 있다가 미뤄두었던 여름 휴가를 떠나려 합니다 하시며 이 휴가가 특별한 이유는 여행 인원 때문인데요. 장인 장모님 모시고 초등학생 자녀 둘에 아내 처제에 미취학 조카 둘 아홉 명이 일주일 동안 시드니를 다녀오려고 하는데 설레면서도 이끌고 가야 하는 가장으로 살짝 긴장됩니다. 그곳에서 들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시며 소풍 가는 마음으로 소풍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와, 정말 대식구가 다녀오시는 일주일간의 시드니 호주 여행. 와우. 안전하게, 무조건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바라면서 신청하신 곡 준비하고 있고요. 9057님 신청하신 곡 먼저 들을게요. 장하니 주님 부르실 그날의 지선 소풍.

지선의 소풍 또 앞서 장하니 주님 부르실 그날에 전해드렸습니다. 그림자님께서 비공개로 사연 주셔서 저희 같이 기도합니다. 내일 검사 결과 나오신다고 나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 살짝 남겨주셨어요. 또 러브레터님께서 우리 딸 시카고로 45일 출장 가는 날에 사연 보내고 소개되었는데 벌써 45일 지나 내일 귀국하는 날이 되었네요. 잘 견뎌내고 온다니 마음이 떨리고 설렙니다. 자, 이렇게 기다리고 설레고 떨릴 때 우리 엄마들 특기 있잖아요. 우리 딸이 들어오면 엄마표 장조림 먹고 싶을 텐데 준비하시는 그 손길에 정말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저희도 같이 외쳐드릴게요. 소고기 메추리알 장조림 하신대요. 유리정은님 나 약해 있을 때에도 김영미의 찬양 남겨주셨어요. 이기론 집사님도 찬송가 남겨주셨는데 자, 이 중에서 꿈이 있는 자유의 기다림 먼저 전해드리고요. 또 김수지의 나뭇가지도 제키리님께서 써주셨어요. 두 곡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수지가 부른 나뭇가지였고요. 꿈이 있는 자유 기다림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주천사님도 오랜만에 들어옵니다. 유해피보험님, 모태신앙 두 자녀 신앙회복을 간구하며 기대합니다. 이 밖에도 또 친구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신다는 사연도 길게 써주셨어요. 또 라니네 등불님도 유리정은님도 신청곡 보내주셨는데 오늘 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사연 신청곡 저희가 또 이삭줍기로도 소개를 해드리고요. 나이차님 사연 소개해드리면서 이제 벌써 끝곡 전해드릴 시간이에요. 맞아, 저도 기억나요. 우리 이제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 제목 많이들 보내주시잖아요. 근데 딸 하영이 수시 S대 합격했어요 하시며 지난 여름방학에 한국에 가서 수시 준비하며 사연 보냈었는데 소개도 해주시고 드라이기 선물도 주셨었는데 아, 좋은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시며 태어나서 이 땅에 와서 외국어로 공부하느라 지금까지 애썼는데 이제 한국에서 그 꿈을 아름답게 펼쳐가길 기도합니다. 아, 정말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신다는 너무너무 멋진 기도응답. 가끔 이렇게 기도 제목 남기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응답받으신 내용을 보내주시면 또 멋진 그런 사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서울대 동문 되실 것 같은데요. 오늘 끝곡 조수미 씨와 또 CBS 소년소녀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 부르는 사운드 오브 뮤직 메들리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목소리로 들으면서 자녀를 위한 기도 마무리하면서 오늘을 보내시는 것도 멋진 일 되실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

CBS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쉬세요. 다시 밧줄을 잡고 밖으로 나갈 만큼 기운을 차릴 때까지요. 충분히 밖으로 나갈 힘을 모았다고 생각하거든 그때 다시 밧줄을 잡고 오르기 시작하세요. 포기란 항상 비겁한 것은 아닙니다. 신낱같이 부여잡은 목표가 너무 벅차거든 자신 있게 줄을 놓으세요. 대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펼치십시오. 김난도의 아프니까 청춘이다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0월 15일 오늘은 시각장애인들의 권리 보장을 생각해보는 국제 흰 지팡이의 날입니다. 흰 지팡이는 도움이나 보호가 아니라 자립과 성취를 의미한다고 해요. 관련해서 올해가 시각장애인용 한글 점자 훈맹정음 반포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죠. 훈맹정음을 반포한 박두성 선생은 10년에 걸쳐서 신약성경을 점자로 바꾸고요. 또 성경 전체를 이 점자로 완성하기까지 6개의 점에 한글 전체를 담는 노력을 하셨는데 그 애씀이 많은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세상을 향하는 빛이 되고 있습니다. 달력에 표시된 여러 기념일 가운데 하나 이렇게 지나치지 말고요. 국제 흰 지팡이의 날 그리고 훈맹정음 이 두 단어에 오늘 관심을 좀 가져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무슨 무슨 날이 있다는 건이 일을 한 번쯤,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자세히 알아보고 생각해 보자, 이런 뜻이거든요. 저도 관련해서 찾아보면서 흰 지팡이가 자립과 성취를 뜻한다는 그 단어를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한번더 깨닫게 됐습니다. 국제 흰 지팡이의 날. 네, 훈맹정음 이두 단어 하나 오늘 시간이 되실 때마다 찾아보시고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텐트메이커스 송재홍이 부른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첫 곡이었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두 시간 함께합니다. 정님께서 성경 필사전 다녀오셨다고 놀랍고 감사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한줄 시작. 네. 딱 마음을 먹었을 때 해야 돼요. 잘하셨어요. 이 가을은 우리의 마음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리고 내 신앙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더 깊어지는 가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디세이플스 앨범에서 들을까요? 깊어져 가네.

0491번님께서 한의원에 다녀왔는데 역류성 식도염이 심해도 이것저것 고장난다고. 아, 스트레스 받으면 풀어야 되는데 한숨만 쉬고 그냥 담고 살고 있으니까요. 약 지어오면서 물리치료하고 돌아오는 길에 좀 서글펐습니다. 몸이 고장나는 거, 또 나이가 듦 이런 것들 느끼게 되면 서글퍼지죠. 근데 다행인 건 내가 내 몸에 관심을 갖게 되는 작은 병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몸에 관심이 시작돼서 조금씩 건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운동하고 약도 잘 먹고 이러면 더 건강하게 보낼 수 있더라고. 이건 나한테 관심을 갖자라는 신호예요. 스트레스 그만 받자라는 신호기도 하고. 한숨 대신 바꿀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자고요. 이렇게 찬양을 듣는 것도 이유가 될 거고요. 운동도 시작하고 좀 웬만한 일은 그냥 생각하지 말고 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바꿔가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만 가지 이유 신청하신 곳 10,000

0405님, 처음으로 글램핑장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좀 쌀쌀하지만 그래도 참 좋아요. 하늘도 이쁘고요. 원래 좀 싸늘한 곳에서 라면을 먹는 게이 캠핑과 글램핑의 맛이거든요. 신청하신 홍의사 하나님의 세계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첫 청취예요. 샤샤님 반가워요. 조유진의 너를 사랑한다 신청될까요? 우리가 또 새싹, 그러니까 처음 오신 분들 옆에는 새싹 표시가 있는데 이 새싹 우대 정책이 있어서요. 신청하신 곡 되죠? 주유진 너를 사랑한다.

조유진 너를 사랑한다 샤샤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최여사님께서 35년 전쯤 우연히 점자를 잠시 배운 적이 있는데 제가 배울 때는 뾰족한 펜 같은 거 틀에 대고 꾹꾹 누르면서 배웠거든요. 근데 써먹질 않으니까 다 잊고 사는 거 있죠. 그때 시각장애인 안내 교육도 받았었는데 원래 배우면 잘 활용을 좀 해야 되는데 활용을 안 하면 이렇게 잊게 됩니다. 제가 오늘 쭉 찾아보면서 뭐를 또 하나 알았냐면요. 지팡이를 이제 이용해서 가시는 시각장애인이 있으면 예를 들어 신호 앞에 서 있다. 그러면 내가 도와줘야지라는 마음이 앞서서 그냥 손을 딱 잡고 도와드린다거나 지팡이를 이렇게 방향으로 내가 잡고 인도하려고 한다거나 이러면 안 된대요. 먼저 그분께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이제 길을 건너시는 것 같은데 저와 함께 건너시겠어요? 물어보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그냥 혼자 가시도록 하고 예 도와주십시오 하면 그때 예,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지 물어봐도 좋고요. 한쪽 손을 내 손에 이렇게 잡게 하고 쭉 인도 절대 지팡이를 잡고 내가 방향을 알려줘선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한 가지 한 가지 좀 알아가면서 도와줄 수 있는 또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3535번님 흰 지팡이와 한글 점자를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흰 지팡이 또 점자의 소중함을 늘 인정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찬양 부르면서 성경 읽으면서 점자의 소중함을 늘 깨닫고 있는데 안타까운 건 요즘 시각장애인들은 듣기에만 관심을 갖고 점자와 흰 지팡이를 소홀하게 여기는 듯해서 가슴이 아프거든요. 내 뜻을 전할 수 있는 점자, 또 독립을 위해서 있어야 할 흰 지팡이를 외면하지 않는 시각장애인. 이 모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점자와 불편함이 아닌 삶의 도구로 인정받는 흰 지팡이가 됐으면 합니다. 저는 10살 때 점자를 배우기 시작해서 어느덧 65세의 나이가 되었는데요. 갈릴리 중창단의 믿음의 눈으로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군요. 요즘에 조금 추세가 듣기에만 더 집중하고 흰 지팡이와 점자는 조금 예전보다는 외면하는 그런 분위기다. 이런 것도 좀 더 보급될 수 있도록 이 중요성을 알릴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무엇이 없을까? 이것도 생각해 봐야겠어요. 예, 믿음의 눈으로.

며칠 전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나서 사연을 보냈었는데요. 기억납니다. 오늘이 흰 지팡이의 날이라고 하니 항상 뒷주머니에 지팡이 넣고 다니셨던 아버지가 또 생각나서 먹먹해집니다. 이제는 지팡이나 사람들의 도움 없이 자유롭게 다니시고 계시겠죠. 땅꼬마님. 그때는 번호로 소개를 해드렸었죠. 그러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이 나와 많이 닮았구나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아버님이 시각장애인이셔서 그때 사연을 함께 나눴던 기억 납니다. 좋은 이웃 시각장애인 찬양단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갈릴리 중창단의 믿음의 눈으로 두곡 들었고요. 박종성 집사입니다. 수학 기초를 배웠었는데 지금은 수어라고 하는군요. 수어. 네. 수어 통역하시는 분들 유심히 제가 봤는데 전문가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표정으로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화자의 마음이 전달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수어 통역을 하시는 분이 전문가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표정으로도 말을 한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이 전달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게 느껴졌다. 예. 저도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맞아요. 그냥 단순한 수어가 아니라 표정으로까지 온몸으로 함께 전달하는 그 수어하시는 분들 저도 TV에서 보게 되는데 그게 언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말하는 거, 손으로 말하는 뿐만 아니라 온몸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 행복한 유한나님께서 출장 겸 가을 여행 잘 하고 계신지요. 정신호 주님 나를 인도하소서 이어지는 곡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아하부님이 신청하신 내려놓음 박상규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정신호 주님 나를 인도하소서까지 함께했습니다. 1부 끝곡은 위럽 앨범에서 골랐어요. 다시 일어나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봬요.

0: CBS
1: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2: 대만 타이베이 푸양 에코공원의 연못에서 들리는 개구리들의 합창입니다. 배전박이 개구리, 면천청개구리, 줄무늬 범행콩이의 노래인데요. 이곳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개구리를 조사하는 시민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약 600명의 자원봉사자가 80개의 팀을 이루어 전국의 양서류를 조사합니다. 이들은 공원에 사는 양서류를 기록하고 외래종인 전박이 다리 나무 개구리를 잡고 있는데요. 포획된 외래종은 인근 타이베이 야생조류 구조센터로 보내져 구조된 새들의 먹이로 활용됩니다. 시민과학은 생물을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연을 직접 지키는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3: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90편 14절과 15절 말씀이었습니다.

계절을 담은 두 곡으로 당신을 향한 노래 2부 시작했습니다. 러빔, 주님 닮은 가을, 민호기, 그대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었고요. 날씨가 좀 서늘해지면 이웃을 더 생각해야 하는 그런 계절이 온 거다.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고 오늘은 특별히 흰 지팡이의 날이라는 얘기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덧붙여서 레인보우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몇 가지 광고나 안내를 거친 후에 프로그램으로 들어오시잖아요. 그중에서 고물장수 이길상 목사님의 스토리 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길상 목사님은 소아마비로 장애를 갖게 됐는데 교회 운영비를 하기 위해서 고물을 모아서 파셨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턱없이 부족해서 교회가 결국은 문을 닫게 됐습니다. 사실 CBS가 이렇게 작은 교회 또 어려움에 처한 교회를 돕기 위해서 후원금의 일부를 교회 돕기에 쓰고 있는데요. 특히 이길상 목사님이 다시 목회 자리에 서실 수 있고 교회를 또 나가고 싶다는 그 성도들의 얘기가 실현될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후원에 좀 관심을 더 가지셨으면 하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 레인보우에 들어오실 때 이길상 목사 후원을 누르시

그리고 10에서 후원을 하시면 이길상 목사님의 돕기에 그 후원금이 쓰여지거든요. 제가 조금 더 얘기를 덧붙이자면, 아니, 이게 다 이길상 목사님을 돕는데 쓰이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저도 후원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하는 말인데, 여러분의 그 후원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흐름대로 어긋나지 않게 잘 쓰여진다 믿고 후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레인보우 주로 오실 때, 이길상 목사 후원이라는 글씨가 보이실 거예요. 스토리도 한번 보시고요. 예, 후원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얘기가 조금 길어졌죠? 마라나타선 삼선니님의 신청곡 이어갑니다. 김요한 목사가 부르는 자녀.

박종성님이 신청하신 러브 활짝 웃어요. 그리고 김요한의 자녀까지 들었습니다. 따뜻한 미소님께서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당양노아의 데이트 참 행복하고요. 힘들었던 날 우연히 듣고 위로를 받았던 찬양이 떠올라서 신청합니다. 이 곡으로 위로 받으셨군요. 예수 늘 함께.

요즘 방구석 찬양 집회라고 유튜브나 인스타에서 가끔 보는 게 있는데 사모님께서 집에서 찬양을 부르시는데요. 목소리도 이쁘시고 찬양도 잘하시고 말씀도 재미있게 잘하시거든요. 아니 세상에는 왜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분들이 많은 건지 그 달란트가 너무 부럽습니다. 어제 들었던 찬양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데요. 너무 좋고 은혜롭더라고요. 당향로에서 또 듣고 싶어 신청해 봅니다 하신 다솔님. 네, 역시 사모님이세요. 이경미 사모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그리고 마커스 워십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두 곡이었어요. 해리와 해피님이 몇년 전에 라디오에서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가운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가를 부르시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부르시는 모습에 제가 그만 울고 말았어요. 그 순간이 잊혀지지 않고 자꾸 떠오릅니다. 그 찬송가 다시 한번 듣고 싶어요.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오늘은 김현진의 목소리로 들려드릴게요.

김세라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들었습니다. 양쪽 무릎 수술을 위해서 어제 입원하셨는데 내일이 수술인데 수술부터 재활까지 모든 여정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당양로 가족들도 함께 중보기도 해주세요. 주의 옷자락 신청하신 곡 들었어요. 내일 수술하신대요. 지금도 다리가 좀 아프고 침대도 불편하고 그래서 잠도 잘 못 주무시나 봐요. 준비하는 과정부터 수술 재활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리라 또 믿습니다. 해리와이피님과 함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김현진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6244번 쓰시는데 월화수 저희 교회 부흥회였거든요. 저는 방송반이라 빠지면 안 돼서 매일 저녁 6시에서 9시까지 방송실 봉사했어요. 피곤했지만 그래도 은혜를 받는 한 주였습니다. 이 수고를 주님께서 아시고 잘했다 칭찬하십니다. 프리지아님, 반가워요. 목소리 들으니까 제 마음이 편안한 게 울컥합니다. 운동 가는 시간이라 정원님 이사원 방송 처음 듣거든요. 오늘은 좀 피곤해서 운동도 안 가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찬양 들으면서 위로받고 있어요. 이 시간대에도 정원님 진행에 푹 빠진 애청자들 많겠죠? 예, 있으시죠? 그걸 저한테 물으시면 안 되고. 브리지아님 오랜만에 아이디 분이 반갑습니다. 행복한 엄마께서 지금 딱 잠든 아이를 보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얼마 전에 아동학대로 아이가 사망한 기사 보면서 둘째를 간절히 바라는 저는 펑펑 울었거든요. 어디서 들었는데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기는 있어도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아기는 없대요. 아침에 눈만 뜨면 엄마를 보고 웃고 엄마가 화장실만 가도 따라와서 우는 존재가 내 아이 빼고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 모든 아가들이 축복 속에서 자라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맞아요. 우리 아기들은 축복이고 또 그렇게 사랑을 받으며 자라야 하는 존재죠. 에스프레소님은 이맘때 짧은 여행도 갔었는데 다들 바빠져서 시간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딸과 덕수궁 현대미술관, 시립미술관 이렇게 미술관 투어 가요. 눈으로 가을 풍경 많이 담고 오겠습니다. 부러운데요. 이거 너무 부러운데요. 미술관 투어 잘 다녀오시고요. 신혜가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가운 소식은 마하나임님께서 며칠 전에 혈액검사 결과가 유의미하게 나왔어요. 당화혈색소가 무려 2.5나 떨어졌는데 이 유의미한 결과에 저도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회복의 소식들이 많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샘님, 오늘 사위가 멀리 인도에서 옵니다. 오는 길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큰 일꾼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주게 일하시네 신청하신 곡 강중현이 부릅니다.

강중현 주가 일하시네 였습니다. 황금들녘 한 바퀴 돌아 찬양 들으면서 차 한잔하고 있는데요. 이 여유로움 또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음 주에는 추수를 할 예정이에요. 해도 농장님 추수의 기쁨도 기대합니다. 얼음새꽃님도 식집사 하시군요. 저희 집에서 34년을 키운 관음죽 화분을 몇 달 전에 예쁜 동네 카페에 기증했어요. 거실에 키우기가 너무 커서요. 그 세 가지가 나와도 이제 키가 너무 크니까 자꾸 잘라주게 되니까 그것도 미안하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제 가보니까 어찌나 잘 자라고 있던지 마음이 좋았습니다. 제 키보다 남편 키보다 키가 더 커 있었고요. 예, 34살의 관음죽이네요. 잘 커준 관음죽도 고맙고 카페 직원에게도 고마웠어요. 좋은 마음으로 맛있는 빵과 커피 마시고 왔어요. 잘하셨네요. 가끔 가셔서 잘 자라고 있나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 샤샤님 오늘 새로 오신 그 샤샤님이 감새님이 인도라 그래야 되나? 소개하신 분이었군요. 아유,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눕니다. 8626번님께서 얼마 전에 인천 구월동 홈플러스 건물에서 인명피해가 있었는데 가장 피해를 많이 입어서 심정지 상태로 이송돼서 수술을 받고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20대 자매가 저희 교회의 권사님 지인의 따님이라고 하더라고요. 믿지 않는 가정인데 저희 교회 중보기도팀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 부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동안 믿음이 없었던 자매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또 자매가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과 긍휼하심 속에 많은 또 기도의 동역자들의 간구로 속히 의식

다시 돌아오는 기적을 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이 자매에게 기적이 일어나길. 그래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모두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별사탕님께서 올케 언니가 직장암이라고 합니다. 기도가 절실하고요. 오늘도 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별사탕님의 올케 언니,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또 믿음을 주시길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끝곡은 라일리님이 신청하신 곡이에요. 학교 일도 건강도 힘든 순간이 계속 이어진다고요. 우리 라일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내용호는 안전합니다. 어노인팅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내일도 당신을 향한 노래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0: 사랑해 CBS.
1: 사람이 자신이 하는 일에 열중할 때 행복은 자연히 따라온다. 무슨 일이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몰두하라. 그것이 위대한 일인지 아닌지는 생각하지 말라. 방을 청소할 때는 완전히 청소에 몰두하고 요리할 때는 거기에만 몰두하라. 인도의 철학자 오쇼 라즈니쉬의 말입니다.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217장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입니다. 이 찬송가는 내 마음을 내게 다오라는 주님의 절대 소명을 내용으로 히윗이 작사하고 커크 패트릭이 작곡한 찬송입니다. 이 찬송시의 성경적인 배경은 잠언 23장 26절 말씀,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진심을 내게 다오, 그리고 내 삶이 너의 모범이 되도록 해다오 라는 간절하면서도 완곡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찬송시는 전체적으로 삼위일체론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이, 2절에서는 구주께서, 3절에서는 성령이 내 마음을 내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찬송가 217장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전해드립니다.

0: CBS
1: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2: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3: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1: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3: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1: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협의회.
0: 친구를 고르는 데는 천천히, 친구를 바꾸는 데는 더욱 천천히.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입니다.
4: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0: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대와 장르를 넘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금 이 시간 은혜로운 찬양의 선율 속에서 잠깐 쉬어가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노래, 시대와 장소를 뛰어넘어 깊은 울림을 전해주는 찬송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언어와 문화는 달라도 주님을 향한 고백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일상에 따뜻한 온기를 더해주는 CCM 전해드립니다.

잔향의 선율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집니다. 계속해서 찬양 이어갑니다.

0: 잣 좋아하세요? 홍천 풍천리 잣나무 숲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100년 잣나무 숲입니다. 이 나무들과 수달, 삭 등 많은 생명들의 목숨이 경각에 처했습니다. 양수발전소 때문인데요. 11만 그루의 잣나무가 사라집니다. 풍천리 주민들은 양수발전소 반대운동을 8년이나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주민 이창우 씨의 이야기입니다.
1: 새로운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0: 새로운 삶은 어떤 걸까요?
1: 이제 고등학교 졸업 맞고 아버님과 같이 잣을 따면서 여태까지 살아오다가 잣을 따면서도 실은 저희는 생계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자연에서 이 잣나무가 100년을 버티고 살아왔는데 그 나무가 베어진다는 거, 사라진다고 했을 때 정말로 소중하다는 걸 느꼈어요. 저희들은 그거를 지켜보자고 바램 없이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0: 한쪽에는 나무의 가치를 알게 된 새로운 삶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한 번 결정된 것, 잘못된 결정이라고 해도 그냥 가겠다는 삶이 있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집 짓는 건축자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일이니 우리가 보기에 참으로 놀랍기만 하여라. 이 날은 주께서 구별하여 정하신 날이니 이 날에 우리가 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주여 간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주여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 주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의 모음집 시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고백을 들어봅니다. 정성 어린 목소리로 빚어내는 웅장한 화음에

세계 곳곳에서 믿음의 형제들이 고백하는 찬양을 만나봅니다. 익숙하지 않은 선율도 있지만 그 안에 담긴 고백은 우리와 같습니다. 월드뮤직 찬양 함께 들어보시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노래. 시대와 장소를 뛰어넘어 깊은 울림을 전해주는 찬송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숲의 모든 나무들이 노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신 주님, 주님을 향해 외치는 이 소리를 들어주소서.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칩니다. 우리도 침묵하지 않고 손을 들고 찬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곡으로 찬송가 65장 내 영혼아 찬양하라 국립합창단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메조소프라노 김학남의 곡으로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시편 96편 10절 말씀입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우리는 그분을 신뢰합니다. 그분의 공의에 우리 삶을 맡깁니다.

나무엔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어서 예수 전도단의 오직 믿음으로 보내드리고요. 김의배 찬양으로 내 주여 뜻대로 이어집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박운성님께서 이상희의 곡으로 청해 주셔서 함께했습니다. 먼저 들으신 너 시오나 이수

0: 우식 전파하라 유창훈의 음성으로 들었고요. 카펠라 합창단이 부른 곡 먼동 튼다 일어나라 514장을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두 곡의 찬양 함께합니다. 먼저 신예숙님께서 내 이름 아시죠? 향기로운 나무의 곡을 정해주셔서 준비했고요. 조이포유 저녁 재방송으로 들어오신 우산님께서 담대하라 청하셨어요. CBS 워십 콘서트 치유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0: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민호기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5: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하기 전에는 두려운데 하고 나면 나를 위한 큰 선물을 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게 건강검진이죠. 선영님, 오늘 동생과 함께 건강검진 받으신다고. 잘 받고 좋은 결과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하신 곡 나의 등 뒤에서 임영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1부의 끝곡입니다. 온 기장이 로즈콰이어의 찬양으로 함께하죠.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 이어집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입니다. 2부의 첫 곡은 조이포유에서 재룡이님께서 신청하신 곡 보내드립니다. 조이포유를 통해서 발목 골절 수술 전에 기도 부탁드린 적이 있는데 덕분에 수술 무사히 끝내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영화 신의 악단 주께로 갑니다 신청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이 곡이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죠. 나영환의 곡으로 함께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김명희님께서 청하신 곡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메리제인의 찬양으로 보내드릴게요.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10월 16일 금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오늘은 믿음의 열매와 기도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남성과 여성 간에도 갈등이 존재했습니다. 야고보서는 이러한 갈등과 다툼이 정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갈등은 욕심에 사로잡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우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정욕을 물리치고 서로 소통하며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늘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손을 깨끗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우리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는 욕심과 교만을 발견하고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회개는 우리 안의 욕심과 교만을 씻어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새롭게 채워가는 과정입니다. 셋째,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라고 당부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상대방을 무시하고 자신만 옳다고 주장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상대를 존중하고 그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경청할 때 다툼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공동체 안에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정욕을 비우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을 존중하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소서.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초동교회 성가대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김혜실립 합창단이고요. 김혜선의 음성으로 나 주의 도움받고자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0: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선한 능력으로님, 오늘도 일찍 출근해 찬양 들으며 일하는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나라와 교회와 가정 위에 평화가 넘쳐나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보라미님께서는 교회 선교바자회가 다음 주 이틀 동안 열린다고, 저희 교구에서는 사과, 대추, 호박죽, 구제 의류 판매하려고 합니다. 사과, 대추, 호박죽 제가 다 좋아하는데. 여전도회 임원들의 수고와 의견이 잘 맞아서 즐겁고 보람있게 행사 잘 치르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보내주셨어요. 한 번씩 이렇게 행사가 열리고 나면 몸은 힘들지만 참 감사가 넘쳐나게 되죠. 다음 주 이틀 애쓰시지만 행복한 시간 되리라 믿습니다. 하얀 귤꽃님께서는 저는 도시락 싸야 돼요. 한 달 반 구내식당 공사로 12월부터는 6개월 도시락인데 내가 먹을 건데도 힘들어요 하고 보내셨어요. 아, 갑자기 도시락 3개씩 싸던 옛날 어머님들 생각이 나네요. 이게 도시락이 아무리 있는 반찬 그대로 싼다고 해도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신경 쓰이고 힘든 게 맞는데 그래도 또 도시락만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죠. 도시락 싸서 함께 나눠 먹으면서 즐거웠던 추억도 되살리시면 좋겠습니다. 고일열님께서는 우리 딸 영근이가 12월 19일에 남춘천에서 결혼합니다. 10년 연애 끝에 캐나다에서 결혼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제 35살. 새 생명 주옵소서. 이제 새 식구 되는 차노사위가 착한데 우리 가정에 와서 좋은 관계 되게 하옵소서. 정말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지금 좋은 시간이에요. 그쵸? 물론 결혼 준비하느라 그것도 타지에서 결혼 준비하려면 참 힘들 텐데 많이 도와주셔야겠네요. 아, 당신을 향한 노래 청해 주셨는데 축하의 마음 담아서 축복의 사람의 곡으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유리정은님 일본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두 달에 한 번 모임이 열린다고 스포츠센터에서 만나 모임을 갖게 된 지 20년, 가까운 곳으로 드라이브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수다로 스트레스 해소하는 날입니다. 건강 주시어 모임 잘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늘 좋다 좋다라고 하는 우리 멤버 8명 건강하게 하는 일, 가정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하셨어요. 이런 모임 너무 좋죠. 이런 모임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참 감사하네요. 잘 다녀오십시오. 행복하시기를. 김형미의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청해 주신 곡 이어서 보내드릴게요.

하늘에 펼쳐진 불빛 자욱하다. 언젠가 저 불 켜진 골목 어딘가에 너와 함께 서 있었다. 낮은 처마 밑으로 새 나오는 불빛 오래 바라보며 간절하게 그 작은 불빛 하나 이루고 싶었다. 그 오래 남은 간절함으로 따뜻한 세상의 불빛.

김진경의 세상의 불빛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골목을 비추고 세상을 비추는 작은 불빛 하나. 우리가 그 불빛이 되면 좋겠습니다.

0: 먼저 들으신 곡은 작은 불꽃 하나가 안산 시립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받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CBS 홈페이지 라디오 클릭하시고 음악 FM에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게시판에 신청곡과 함께 사연 남겨주십시오. 방송 듣는 중에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의 게시판 이용하셔도 되고요. 휴대폰 문자메시지 보내실 분들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1: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3: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4: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요즘 유산균?
1: 바이크론 간유산균
0: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3: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4: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5: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6: 화물차 필요할 땐 가!

0: 간편한 화물운송 플랫폼 카고링크.
1: 배우 박소연 2588 사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2: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1: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다 2588 2588
3: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 원 이상 구매 시

0: 매콤한 게 생각날 때 해물요리 전문점 명태어장 쭈갑걸.
1: 대한간악회 이사장 임영석입니다. 바이러스성 질환인 B형, C형 간염은 증상 없이 간 경변증이나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B형, C형 간염 검사를 통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깨끗한 바다를 품은 최적의 환경, 그 안에서 키운 안전한 먹거리 완도바다 명품 광어. 명품 광어는 살진 식감을 자랑합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란 명품 광어는 세계가 인정한 안전한 먹거리입니다. 정성과 과학이 키운 완도바다 명품 광어.
2: 광어 양식 의무자조금위원회와 함께합니다.
3: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4: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3: 자연한 알.
5: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은 글로리아 예수 찬양 선교단의 곡입니다. 이 하루도.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해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에티오피아의 전통적인 커피 문화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손님이 집에 왔을 때 원두를 볶고 빻고 끓이는 과정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완성된 커피 한 잔만 내오는 게 아니라 향이 피어나는 시간부터 손님과 함께합니다. 좋은 것을 완벽하게 다 마련한 후에만 누군가를 초대할 수 있는 건 아니네요. 아직 준비 중인 식탁에서도 이야기는 시작될 수 있고 서툴게 내놓은 자리에서도 충분히 즐거울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맞이하는 일은 완벽한 준비보다 기꺼이 자리를 내어주는 그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 같죠? 그런 마음으로 금요일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다니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4: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Good Music Station. CBS FM.

3289번으로 문자 주신 분. 오늘은 대구 삼덕교회 금요기도회하고요. 내일 모레 1018 VIP 전도잔치 준비합니다. 아유, 바쁘시네요. Down in the Valley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베어도 신청하셨는데 딱 저랑 텔레파시가 통해서 저도 듣고 싶어서 틀었는데요. 마음이 통했습니다. 앞에 흐른 곡은 Bless

끌어슈런스 예술을 나의 구조 삼고 즐거움님 늘 러닝하면서 이어폰으로 듣는데 오늘은 발목이 아파서 집에서 여유 있게 청취합니다. 왜 발목이 아프실까요?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닌지. 이게 운동하시던 분이 어딜 아프면 물론 병원도 다녀야 하지만 우선은 무조건 쉬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통증 사라질 때까지 무리하지 마십시오. 7061님은 택시 기사님이세요. 오늘도 맑은 새벽 공기 마시면서 택시 일터로 나갑니다. 오늘은 또 어떤 고객님들을 즐겁게 해드릴까? 그리고 또 어떤 고객님이 나를 기분 좋게 해주실까? 이런저런 생각으로 출발합니다. 예, 10월 16일 금요일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생방송으로 2시간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1부는 라디오 그리고 레인보우로 들으실 수 있고 2부는 레인보우 앱으로만 함께 하실 수 있죠. 사연과 신청곡은 앱 게시판, 레인보우 게시판으로 오시고요. 문자 주시려면 샵 939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패티 페이지 Bringing in the Ships 새벽부터 우리

교회 주변과 집 근처가 많이 달라진 모습도 놀랍네요. 모두 주 안에서 오늘도 평안하세요 하신 0694님. 이렇게 비가 한 차례 지나갈 때마다 기온도 뚝뚝 떨어지고요. 나뭇잎도 떨어지고요. 주변의 모습들이 많이 바뀌어가죠. 예, 오늘 나오니까 진짜 간밤에 비가 좀 내려 있었습니다. Abide with me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Majestic sweetness is enthroned 빛나고 높은 보좌와 1370님은 일어나서 CBS를 켰는데 공황장애로 힘들고 불안했던 마음 미나님 차분한 목소리 들으니까 좀 편안해집니다 하셨어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도 고백을 하자면 저도 가끔 이 불안증이 찾아올 때가 있거든요. 방송할 때, 그러니까 라디오 뉴스 할 때 과호흡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숨이 안 쉬어질 때가 저도 있어요. 실제로 한 달 전쯤 생방송 시작 한 2분 정도 앞두고 제가 숨이 안 쉬어졌어요. 사실 큰일 났다. 근데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엔지니어 선배한테 숨이 안 쉬어져요. 저 못하겠어요. 이래 버렸어요. 근데 야, 역시 이 선배의 짬밥이라는 게 이런 건가 봐요. 선배가 하나도 당황하지 않으시고 괜찮아 미나 씨, 숨 안 쉬어지면 뮤트 버튼 누르고 저희의 그 소음이 새어나가지 않게 하는 버튼이 있거든요. 그 버튼을 누르고 숨 크게 쉬고 쉬어가면서 해. 이러는 거예요. 나의 약점을 고백했더니 아주 희한하게도 신기하게도 안정이 찾아오면서 무사히 방송을 마쳤습니다. 예, 선배 고맙습니다 했더니 아니야, 하나도 난 당황하지 않았어. 베테랑인데 난 베테랑 미나 씨한테 맡겼지. 또 이런 침착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1370님도 나의 이 불안한 마음을 너무 들키지 않으려고 꽁꽁 숨겨두지만 마시고 너무 힘들 땐 오늘 사연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나의 약점을 고백하고 나면 도리어 더 편해지더라. 저의 경험담을 고백합니다. 쑥스럽지만 민망하지만 Count your blessings,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준비했는데요. 이 곡은 와 손주들 먹일 맛있는 음식 준비하면서 설레하시는 7493님 신청곡입니다.

히브리어로 묵상하다는 하가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성경에서 그리는 첫 그림은 고유한 서재가 아닙니다. 이사야는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고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하가라 했습니다.

여야로 묵상하는도다 예, 묵상이 바로 이 말인데요. 히브리 사람에게 묵상은 눈을 감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눈을 부릅뜨고 먹이를 움켜쥔 사자처럼 말씀을 물고 놓지 않는 일입니다.

아이들이 게임에 빠지면 밥 먹으라고 몇 번을 불러도 못 듣죠? 아니, 안 듣는 것 같습니다. 화가 나다가도 그 집중력이 부럽기도 합니다. 요즘 저는 휴대전화 진동 한번 해도 성경 읽기를 놓아버립니다. 눈은 말씀 위에 있어도 마음은 바깥 소리에 그대로 열려 있습니다. 이것은 묵상이 아니라 구경입니다.

사자는 먹이를 앞에 두고 딴 곳을 보지 않습니다. 물고 씹고 낮게 으르렁거립니다. 말씀 한 구절을 입에 물고 온종일 중얼거리는 거, 이것이 히브리 사람의 묵상이었네요. 우리도 오늘 하루 한 구절만이라도 제대로 물고 살아보면 어떨까요? 아이들이 게임에 집중하듯이 말입니다.

0: 내가 듣고 싶은 찬송이 알아서 나오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시간 대박입니다. 신청을 하지 않는데도 노래가 나오는 좋은 방송. 와, 0584님 고맙습니다.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Morning into Dancing. 나의 슬픔을이었고요. Shout to the Lord, 내 구주 예수님. 반가운 문자가 도착했어요. 9085번으로 오셨는데 75번 운행하는 버스 기사입니다. 어제 승객 한 분의 사연이 소개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보답하고자 사연을 보내요. 저희 75번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께 항상 감사하면서 승객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기 여객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이 번호를 기억해요. 75번. 왜냐하면 그 앞에 붙은 단어가 이제 흔한 단어가 아니라서 갈마 맞죠? 갈마동? 갈마 75번 맞죠, 기사님? 승객님도 기사님도 모두가 함께 듣는 방송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네요. 기사님께 제가 햄버거 세트 쿠폰 보내드릴게요. 루 아레나님도 쿠폰 받아주세요. 호주 시드니에서 10년 애청자였는데 지금은 한국 적응한 지 2년.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이 시간이 큰 힘이 됐습니다. 지금은 새벽에는 택배, 낮에는 청소로 참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도 애청하셨고 한국에서도 애청하셨고 여기는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2: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3: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그린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현대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큐밍. 청소기는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2: 청소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1: 큐큐큐큐큐밍.
2: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

0: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일부가 끝날 때 여러분이 제게 건네주시는 끝인사 중 제가 가장 섭섭한 인사말은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 에요. 아직 끝이 아닌데 2부도 있습니다. 대신 라디오로는 못 듣고요. 레인보우에서만 들을 수 있는 조이포유 채널에서 저는 7시부터 2부 이어가겠습니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1부는 위로의 힐링의 팝송으로 마치죠.

0: 요즘 AI 많이 쓰고 계시죠?
1: 친구와 사이가 어색해졌다면 조금 시간을 더 봐.
2: 그래, 먼저 연락할 필요는 없지.
0: AI의 답에 그대로 맞춤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2: 다른 의견도 들어볼까?
3: 나 오늘 수빈이랑 싸웠거든?
4: 네가 먼저 마음 열어봐봐.
0: AI의 맞춤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협의회.
5: 잣 좋아하세요? 홍천 풍천리 잣나무 숲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100년 잣나무 숲입니다. 이 나무들과 수달, 삭 등 많은 생명들의 목숨이 경각에 처했습니다. 양수발전소 때문인데요. 11만 그루의 잣나무가 사라집니다. 풍천리 주민들은 양수발전소 반대운동을 8년이나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주민 이창우 씨의 이야기입니다.
6: 새로운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5: 새로운 삶은 어떤 걸까요?
6: 이제 고등학교 졸업 맞고 아버님과 같이 잣을 따면서 여태까지 살아오다가

잣을 따면서도 실은 저희는 생계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자연에서 이 잣나무가 100년을 버티고 살아왔는데 그 나무가 베어진다는 거, 사라진다고 했을 때 정말로 소중하다는 걸 느꼈어요. 저희들은 그거를 지켜보자고 바람 없이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이었습니다.
2: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제가 한국에서 10년 넘게 애청하는 유일무이한 방송. 와, 여기는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투쓰리님, 고맙고 고맙습니다. 네, 2부 순서 시작했습니다. 홀리 홀리 홀리, 거룩 거룩 거룩, Grace greater than our sin,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아, 이 소소바람님의 한 줄을 읽으면서 웃었어요. 아, 그 1부에서 버스기사님, 75번 버스기사님, 어제 자신의 버스에 탄 승객이 보낸 사연을 듣고 깜짝 놀라서 오늘은 기사님께서 참여를 해주셨는데, 아, 갈마동이 아니군요. 경기도 구리시 갈매군요. 갈매. 제가 이제 갈자만 기억했나 봐요. 갈마가 아니라 갈매동이다. 갈매 75번 기사님 그리고 승객분들 이 시간 애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Nothing but the blood. 나의 죄를 씻기는 펫분.

인천에는 비와 바다가 앙상블을 이루는 아름다운 풍경이에요. 전야곱님. 인천에 비 오나 봐요. 그러게요. 엊그제 비 그치고 나서 이제 예보상으로는 비가 없는데 자꾸 예보와 다르게 살짝 비가 자주 지나가네요. 그쵸? 작은 우산 하나씩 넣어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Standing on the promise,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아, 큰일 났어요. 이 좁은 길님의 사연을 읽고. 제가 굉장히 이제 헷갈리게 생겼는데요. 갈마동, 제가 뭐 갈매동, 이 헷갈려 하니까 갈자로 시작하는 동네가 많네요. 갈산동, 가련동, 갈매, 갈산, 갈천, 가련동. 아, 큰일 났어요. 계속 헷갈리게 생겼어요. 우리 좁은 길님 때문에 더. 재밌네요. 고맙습니다. 뒷자리 6572 새벽 예배 후 권사님의 따끈한 도토리묵 나눔으로 행복 충만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들으면서 열심히 걷고 맛나게 먹어야겠어요. 아, 진짜 맛있겠네요. 따끈한 도토리묵. 또 그냥 먹으면 안 되죠. 그 맛있는 양념장 만들어야죠. 6572님 도토리묵 드시면서 곁들일 노래. 이 곡 신청하셨어요. Jesus, Rose of Sharon, 샤론의 꽃 예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곧 예배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분주한 마르다와 달리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좋은 편을 택한 것처럼 예배는 단순히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순종이 훈련되고 우리는 삶의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주님을 바라볼 힘을 얻습니다. 예배 시간을 소홀히 하는 건 신앙의 힘이 약해질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입니다. 시간이 없다는 핑계, 그것은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고백과도 같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때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위기의 순간에도 능력을 발휘할 힘을 얻습니다. 아멘. 김병삼 목사님의 묵상집 매일 만나 365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오늘은 224번째 묵상 하나님 중심의 삶이 예배다

완도 해남은 날씨가 꾸물거리네요. 오늘은 경기도 고양에 있는 교회 페인트 봉사 가려고 하는데 날씨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내일까지 비가 안 와야 할 텐데. 예, 내일까지 작업을 잘 끝내셔야 할 것 같아요. 주일에는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This is my father's world. 참 아름다워라 들었습니다. 범사의 감사님도 2부 잘 들어오셨네요. 영우님도 오셨고 젤로님은 뭐 이렇게 싸들고 오셨어요. 보따리 싸들고 2부 따라오셨대요. 아름여님께서는 아이고 1부만 들으셨대요. 이때까지 조이포유가 있는지 몰라서 오늘 2부 처음 들어오셨나 봐요. 잘 오셨습니다. 올해 처음 레인보우 가입하셨다는 의성 딸기님은 닉네임 그대로 딸기 농사를 지으십니다. 의성군 다인면에서요. 매일 의성 딸기 농장에 12시간 동안 CBS 레인보우 틀어놓고 음악 들으면서 작업하신대요. 지금부터 딸기꽃이 피었습니다. 오전 6시부터 농장에서 작업을 해요. 네, 우리 의성 딸기님 이제 한창 바빠질 철이 맞네요. Because he lives, 살아계신 주,

여기는 국도 정중앙면 한반도 백곶마을 양구랍니다. 늘 잘 듣고 있어요. 좋은 친구 209님. 남양주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출근 준비하면서 매일 들어요. 별사랑님이시고요. 아침 일하는 내내 위로가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후리지아님. 여러분이 이제 좋아하시는 닉네임이 겹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사람의 심리가 다 비슷해서 내가 쓰고 싶은 닉네임을 다른 사람도 쓰고 있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 후리지아 이 꽃 중에 여러분이 후리지아 꽃을 좋아하시나 봐요. 이 후리지아 닉네임 가지신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이분의 닉네임은 그냥

프리지아가 아니라 후리지아님 님이십니다. 감사드려요. 축하드립니다, 은총님. 어제 아들과 세브란스 내과 다녀왔는데 당화 혈색소 수치가 앞자리가 바뀌어서 기분이 너무 업되었답니다. 더욱 혈당 조절을 잘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좋아요. 건강이 좋아지시는 속도에 가속도가 붙겠네요. 매일 듣는데 인사를 못했어요. 주안의 별빛 은정님, 그리고 갈매동. 오늘 갈매동 얘기 많이 나오네요. 우리 동네 옆이에요. 저는 옆에 별내동에 살아요. 스노우 백님까지. Thank you. 고맙습니다. 레이 볼츠의 Thank you 들으면서 마치죠.

안정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해낸다. 나에게는 저력이 있다. 나에게는 오직 전진뿐이다. 이런 신념을 지니는 습관이 당신의 목표를 달성시킨다. 너의 길을 걸어가라.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요거 있잖아요. 아, 지금은 좀 그러니까 다음에 가지 뭐. 혹은 우리 다음에 기회를 만들어서 그때 꼭 만나자. 야, 근데 우리 인생에는요 생각보다 다음에가 많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생각하는 것처럼 이 다음이라는 시간이 자주 오지 않는다는 건데, 혹시 지금도 혹시 최근에 다음에 나중에 이러면서 미루고 있는 것들 있으실까요? 특히나 이 가을이라는 계절은 다음에 보다 그래 지금 이번에 이런 단어가 더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가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갈 수 있을 때 가고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하며 만날 수 있을 때 만나고 또 곁에 있을 때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면서 소중한 지금을 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금요일 아침 오늘도 잘 오셨어요.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2026년 10월 16일 금요일 아침 주말권 진입하는 약간은 흐리지만 마음은 좀 여유가 생기는 금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샬롬 CCM 오늘 첫 곡 박수진 주리 전은주의 좋아요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잘 주무셨나요 다들? 오늘도 좋은 아침 시작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나중으로 미루는 일들이 뭐 어쩔 수 없이 생기게 되죠. 사는 게 바쁘니까 여러 우선순위에서 조금 이렇게 밀리고 치이고 이러면서 그럴 때도 물론 있겠지만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또 내가 좀 여유가 있다면 가능한 다음으로 이렇게 미루지 말고 그냥 지금 이번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숙제처럼. 네. 하지만 즐거움으로. 그 외에 뭐, 그 회 좋아하시는, 생선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때가 또 있잖아요. 또 생선 나오는. 예. 봄에 맛있는 회. 가을은 또 전어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전어를 뭐 잘 많이 먹지는 못하지만. 예. 아무튼 이렇게 그런 제철 음식도 좋고요. 예. 꼭 지금 이 가을에 하면 좋은 것들 미루지 마시고 왜냐하면 또 훅 갈 수 있으니까 빨리 이 계절은 떠날 수 있잖아요. 놓치지 말고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조이님 가을이 깊어가네요. 오늘은 날이 흐린데 선출책 남기면서 이 노래 가사말을 적어주셨는데 눈이 부르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이거 송창식님께서 부른 노래죠. 원래는 이게 시인가? 시에다 멜로디를 붙여서 노래가 된 케이스인가? 아무튼 푸른 하늘은 아니지만 높아져가는 가을 하늘 보면서 떠오르는 시이며 아 그쵸. 원래는 시고 송창식님이 멜로디를 입혀서 노래로 만들어 부른 곡이죠. 오늘 아침 문득 떠오르네요.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요셉의 꿈님께서 도와주셨고 주말권 은혜로운 아침 출근하면서 방송 듣습니다. 출첵 남기셨고요. 우리

온맘다희님은 오늘 오전은 비 소식이 있어요라고 출첵합니다 남기셨는데 그렇죠? 저 출근할 때도 이슬비가 이렇게 내렸다 갰다 그랬는데 오전까지는 비 소식이 있고요. 오후부터 날이 이제 조금 풀린대요. 예. 비도 개고 기온이 이제 올라가서 한 25, 6도까지 낮 기온이 오른다고 합니다. 어제 제가 아우 추워요. 예, 외투 걸치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모 청바지에 여러 겹도 상의도 껴입고 지하철 타서 막 땀 흘리신 우리 애청자 계셨거든요. 예. 저를 원망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오늘 날씨는 이렇다. 오전에 약간 비가 흩뿌리는 지역이 있는데 낮에는 다 그치고 기온이 오른다는 거. 예. 내일 주말에도 굉장히 포근하대요. 그리고 주일에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또 있습니다. 예. 가을비가 자주 오는 것 같아요. 닉네임 아름녀님께서 안녕하세요. 조이포유 처음 들어와 봤습니다. 반가워요 라고 와주셨네요. 우리 새싹 가족. 아, 고맙습니다. 예, 또 첫 방문 환영하고요. 이번 주에 저희 조이포유 채널이 가을 개편 주간이었는데 새싹 우리 애청자분들이 많이 오시네요. 일단 환영하고요.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일 이제 쭉쭉쭉 같이 매일 아침 봤으면 좋겠네요. 전라도 광주는 날씨 너무 좋습니다. 단단님도 출첵하셨어요. 자, 오늘도 2시간의 배경음악 생방송으로 함께하고요. 우리 샬씨 가족 보내주시는 사연들, 신청곡들 나눕니다. 문자로 보내실 때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7997번으로 우물정 7997번으로 남기시면 되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은 무료입니다. 편한 방법으로. 자, 오늘 금요일 아침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시는지 이 깊어가는 가을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어떤 풍경은 어떤지 오늘 날씨는 또 어떤지 예. 뭐 주말 계획도 좋고요. 소소한 삶의 일상 다 좀 예. 풀어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잔치 공동체 난 오늘도 기쁨을 선택해

조수와 고난 내용혼 편히 쉴 곳과 들었고 강명식 천국 있으니 그리고 잔치 공동체 난 오늘도 기쁨을 선택해까지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지내 좋은 뒤 구름다리님 도와주셨고, 우리 망구님, 훈디, 저 방학 때 주로 듣는 애청자입니다. 근데 오늘은요, 어떻게 왔냐고요? 학교에 재량 휴업날, 그래서 동료들과 여기 제주도로 여행 왔습니다. 올해 퇴직하시는 분이 있어서 졸업여행으로요. 제주에서 듣는 훈디 목소리 너무 좋습니다. 라고, 제주도. 그 어느 지역이실까요? 제주도. 오늘 학교 재량 휴업일이어서 그럼 이제 금토일 이 자체 연휴를 가을 제주도에서 또 맡고 계신 우리 망군님 반갑습니다. 지금 제주도 너무 그 사진 많이 찍는 데 있는데 무슨 핑크 뮬리 막 이렇게 예쁘게 있어서 거기가 다 사진 찍는다고 하던데. 예. 뭐 제주도는 어딜 가나 다 좋고. 예. 좋은 추억 우리 동료분들과 함께 만드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캔디님 지친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오늘도 새힘 주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 아침 시작합니다. 마음 충전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남기셨고요. 이윤호님은 오늘 아침에 운동을 나갔는데 어머 언제 뭐 비가 왔었나? 바닥이 촉촉하게 젖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바닥 위로 낙엽들이 이게 운치 있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침 풍경을 또 전해주셨네요. 요 며칠 사이 낙엽이 많이 졌어요, 진짜. 예. 그리고 제가 화요일이었나? 수요일이었나? 파리공원 쪽으로 갈 일이 있었는데 점심을 먹으러 거기에 이제 감나무가 있거든요. 근데 와 감이 뭐야 이거 진짜 막 주렁주렁 걸려 있는 거예요. 예. 가을인 게 제대로 좀 느껴졌고. 그리고 은행 열매 지금 많이 떨어져 있죠. 그 주변에 냄새가 지금 상당합니다. 지금. 우리 회사 주변에도 은행나무가 많이 있거든요. 예, 은행이 많이 떨어져 있고. 어제 퇴근길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운전하면서 가고 있는데 막 낙엽들이 많이 보이고 이제 바람에 막 실려가지고 이제 막 나뒹구는 거죠, 낙엽이. 그걸 보는데 갑자기 즉흥적으로 평소에 가는 길로 안 가고 좀 돌아가는 길이지만 그냥 낯선 길로 가고 싶더라고요. 이상하게. 이게 어떤 감정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예, 어제는 조금 이렇게 돌아서 여러 도로들을 밟으면서 예, 그렇게 갔습니다. 가을 타는 건가 이게? 예, 갑자기 라디오에서도 막 요즘 다 가을 음악들 나오잖아요. 선곡 결이. 그렇습니다. 닉네임 커피향기님께서 김포에서 두 아이 키우는 83년 엄마입니다. 정훈 씨 방송 거의 한 16년 정도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예전에 CCN 캠프 때부터 쭉 함께 하셨나 보다. 지난주에, 고투 올, 이거 이렇게 읽는 거죠. GEA. 고투올 집회에 딸 아이를 데리고 갔었는데 요즘 찬양팀들 다 나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는 곡이 많이 없어서 나는 누구 여긴 어디 할뻔 했는데 샬롬 CCM에서 아침마다 들려주는 좋은 곡들을 그 집회에서도 많이 불러서 감사했습니다. 오래오래 좋은 찬양과 방송 부탁드려요라고 남기셨는데, 그러게요. 10월 9일, 지난주 금요일에 이 집회가, 낮부터 밤까지 킨텍스에서 있었구나. 그래요. 야, 여기에 뭐, 제이어스, 아이자야 61, 팀 루걸십, 예수전도단, 잔치 공동체도 왔었네? 야, 그래요. 단순한 찬양 콘서트를 넘어서 학교, 일터, 이런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 사명을 이어가도록 돕는 그런 집회였다고 해요. 야, 그렇구나. 알았으면 나도 갔을 걸. 아무튼 다행입니다. 모르는 곡만 쭉 나오면은 사실 이게 좀 몰입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가사를 띄워준다고 해도. 다행입니다. 커피 한 개님도 와주셨고요. 우리 0005번님도 감나무 저도 어제 봤는데 찌찌뽕 하시면서 감나무

모과도 열려 있는 것도 인증샷 보내주셨네요. 이제 조금 있으면 더 이제 붉게 이거 가겠죠. 감. 우리 코스모스님, 아침햇살님, 오늘 운동회 열리는 날입니다. 행복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남기셨고, 우리 9874번님도 문자 사연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플레이트의 이 곡 들을게요. 온전한 자의 날.

강서정 그날에 우리 알게 되리 들었고요. 크룩스의 온 세상 위하여, 김혜린 사랑은 어디에나, 플레이트 온전한 자의 날까지 네 곡을 쭉 이어서 함께 들었습니다. 잠이 화들짝 달아났습니다. 아, 성공 무엇 너무 좋아요. 플루트님도 와주셨고, 수박맘님은 훈디 어머나 둘째 체리가 드디어 태어났습니다. 기쁜 소식 전해요. 지금 병원에서 방송 듣는데 아, 마음이 막 새롭습니다. 훈디가 얘기한 대로 둘째라서 조금 더 수월하게 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역시 경험이 무시 못합니다. 예. 모든 출산 과정 속에 함께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라고 남기셨는데, 아, 우리 아이도 건강하고 우리 수박맘님도 건강하고, 아, 너무 잘 됐다. 에, 세상에나. 체리가 또 이렇게 멋진 가을에 에, 태어났어요. 너무너무 애쓰셨습니다. 몸조리 이제는 잘 하시고. 첫째가 약간 이제 둘째가 태어났기 때문에 마음이 약간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에, 하지만 똑같이 사랑한다. 에, 널 향한 엄마의 사랑은 변함이 없단다. 에, 이걸 잘 또 그 안심시켜줘야 돼요. 첫째 아이한테도. 닉네임 글사랑님께서, 훈디 저 어제 제과 기능사 실기시험이 있었습니다. 한 두 달 전에 독감으로 학원 시작하는 날 딱 한 번 결석했는데, 세상에나, 그 20가지 품목 중에서 딱 그날 학원 못 가서 실습을 하지 못했던 마들렌, 이게 나와버린 거죠. 공정은 쉽지만 해보질 않아서 글로만 슬쩍 봤던 거라 그냥 어찌저찌 눈치껏 해내긴 했는데요. 아, 지금 돌아보니 이것도 실수, 저것도 실수, 실수투성이었네요. 그래도 합격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흐흐흐. 오늘 쉬어가는 날이라 방송 듣습니다. 고생했다고 한마디 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아이고 애쓰셨습니다. 예, 하필 또 그 결석한 날 실습했던 그게 나오네 또. 그러면 사실 그 멘붕이 오게 되잖아요. 어, 이거 내가 안 해본 건데. 하지만 역시 센스가 있네. 글로 이렇게 슬쩍 봤던 것도 눈치껏도 해냈단 말이죠. 예. 잘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애쓰셨어요. 글사랑님. 홀리던 피처링 박소은.

홀리던 피처링 박소은의 감사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 구름다리님께서 사연 주셨는데 오랜만에 산에 오르니까 이제는 좀 숨이 가빠오네요. 제 나이 올해 74. 신청곡이 있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듣고 싶은데 옛날 저 대전에서 살 때 동대전 성결교회 장로님들 생각나고요. 우리 송재호, 민주아홍, 민기홍 그 외 장로님들 잘 계시죠? 함께 듣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정하신 곡 1부 마지막 곡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폴로즈가 부르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듣고 2부에서 뵙죠.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 포 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